2분의 3 사이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죠? 2분의 3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5를 대입해. 예를 들면 2분의 5의 루트에, 2분의 n의, 자, 2분의 n의 루트에 5-n 마이너스 n인데 얘가 n보다는 어떻게 되고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3 n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는 n의 값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얘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n의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n이 5보다 커, 어디에 대입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얘도 마찬가지 n보다 크고 2분의 3 n보다는 작거나 같게끔 해주면, 자, 드디어 여기에서 n의 값의 범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n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는 18, 19, 20이라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랑 그 다음에 아까 우리 n 얼마? 11 구해놨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정답이 68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주어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여러분 문제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 요거는 굉장히 좀 계산 실수가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선생님이 안 되는 것들은 선생님 손글씨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것과 한번 확인해서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5번 문제 이렇게 조금 아쉬운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이제 우리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얘는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하에서 gx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얘를 해석할 수 있으면 돼. f와 f의 역함수 중에 작은 거. f와 f의 역함수 중에 작은 거. 그러니까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의 남수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의 남수죠. 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의 남수 두 개를 그려놓고 더 작은 걸 가지고 gx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n은 자연수고요.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빼기 n입니다. 자, 얘네 둘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데 걔랑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마이너스 n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느낌은 딱 오죠. n은 뭐라는 것을 알수 있어? 자연수야. 그럼 더 내려갈 거야. 그죠?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습니다. n이 1일 때 만나는 점의 개수, n이 3일 때 만나는 점의 개수는 같고 2일 때 만나는 점의 개수는 더 많아야 된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기준을 잡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다 보니까 0 만드는 x가 a분의 3, 그 다음에 2라는 i를 기준으로 어차피 양수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a분의 3, 2라는 y 좌표는 항상 얼마가 돼? 2가 되고 a분의 3이 이제 문제인데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역수치하면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거기에다가 3을 곱했기 때문에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a분의 3이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a분의 3이 2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여러분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a분의 3이 2일 때도 해봐야 돼요. 근데 2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나 a분의 3이 2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얘가 y는 x라는 i가 있고요. 여기에 y는 2라는 i가 있고 여기에 당연히 직선 y는 x랑 만나는 x는 2라는 i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출발을 할 거냐면 2보다 작은 쪽에서 출발을 할 거야. 그래서 2보다 작은 쪽에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우선 그렸습니다. 그럼 얘를 x,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죠.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근데 우리는 어떤 i를 사용할 거냐면 둘 중에 더 작은 i를 사용을 하는 거야. 더 작은 i는 누구예요? 얘가 더 아래에 있잖아.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선생님 약간 과장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봐요. 얘가 직선 y는 x인데 얘보다 n이 1이면 x-n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는 뭔가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기 시작해. 두 개, 두개 가다가 여기에 딱 오는 순간 몇 개의 점에서 만나? 세 개. 그리고 더 내려오면 접할 때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 그 다음에 한 개.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바라봤더니 두 개가 되었다가 세 개가 계속 되다가 또다시 두 개가 되다가 이제 한 개. 이렇게 생겨지는 거야. 그런데 n의 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생겨지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H1이랑 H3이 같기 때문에, 아, 얘가 N이 1일 때랑 N이

3일 때는 여기고 N이 2일 때는 여겠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자, N이 3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봐. N이 3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접해야 돼. 그 바로 위에서 3개의 점에서 만났을 거고 또 2개의 점에서 만났을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N이 3일 때 접해야 된다. 즉, 얘는 Y는 X-3이랑 여기 있는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역함수가 접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역함수를 취하면 뭐가 됩니까? 2차 함수가 되잖아. 그래서 y는 루트에 ax-3 플러스 2라는 i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해서 y 는의 꼴로 정리를 하면 얘는 우리 어떻게 생겨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y는 a분의 1에 x-2의 제곱 플러스 a분의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누구랑? x-3이랑 만났어. 그런데 접해야 된대. 양변에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구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 구하려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a-6에 a 플러스 2가 0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거든.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6. 왜? a는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가 6이 되어서 여기에다가 쭈루루 계산을 하면 충분히 fx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f의 역함수의 모습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g의 4에서의 함수 값이야. 근데 g4라는 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둘 중에 작은 값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g4는 후보가 F4일 수도 있고, F의 역함수 4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하는 거야. A의 값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F4도, F의 역함수 4도 다 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F4를 구하면, 루트의 21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리고 F의 역함수 4를 구하면, 6분의 7이 되거든요. 얘는 2보다도 커지죠. 얘는 2보다 작아. 더 작은 값을 우리가 G4로 두는 겁니다. 얘를 p분의 q라고 했기 때문에 p 플러스 q를 계산하면 정답은 13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다른 거는 그렇게 많이 의미가 없어.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n이 1일 때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났을 거야.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세 개의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더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 다만 n이 3일 때가 딱뭐 한다? 접한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해결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 요렇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선생님이 또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실수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1보다 작대요. A는 1보다 작대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양의 값을 가지게 되겠구나. 요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알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점근선도 바로 보이네. X는 1, Y는 얼마라는 2라는 점근선이 하나 보이고요. 얘는 지금 조금 우리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라는 i가 있는데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야.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 B가 0이면 얘는 그냥 뭐가 돼버렸어? 상수함수가 돼버릴 거야. 자, 그래서 B가 0이지는 않을 것 같아. 어쨌든 간에 B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고 위로 블록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우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AB의 모든 순서쌍을 구해서 자, X좌표, Y좌표들을 다 더하는데 순서쌍이 몇 개야? 두 개라는 거야. 왜 그런 것 같아요?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0과 A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순서쌍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가조건 볼게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의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대. 이 말을 여러분 이제는 좀 많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얘가 뭐냐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뭐를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야.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보다 나머지가 다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은 겁니다. 어떤 범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두 번째는요. fx의 절대값은 2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야. fx의 절대값을 구하는 게 어쩌면 fx를 그냥 놔두고 2라고 두거나 fx를 놔두고 마이너스 2라고 두고 fx는 y는 2, fx는 y는 마이너스 2와의 관계를 찾는 게

이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두 개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생겼어요. y는 2라는 기준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y는 마이너스 2라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점근선에 x는 1이라는 점근선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점근선 자체가 누구였는지 살짝 보면 얘랑 그다음에 얘가 우리 점근선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a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이 유리함수를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a는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아. 그래서 a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여기에서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a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어떤 그래프를 가지게 될 거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 a가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길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서 A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A 빼기 1, 1 빼기 A야.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얘가 A, 1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내려가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아냈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럼 이차함수는 아래로 블록이거나 위로 블록인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봐봐. 0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봐봐.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아야 되는데, 게다가 우리가 어떤 것도 만족해야 되냐면, 여기에 함수,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와야 되는데,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와서 어떻게 돼야 돼? 얘랑 얘랑 만나야 돼. 근데 여기서 두개 만나고 여기서 안 만나도 되고 여기서 두개 만나도 되고 여기서 안 만나도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얘랑 얘랑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아래로 블록인 아이야 위로 블록인 아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봐봐요. 아래로 블록인 아이를 먼저 우리가 앉혀볼 건데요. 아래로 블록인 아이를 앉히는 데 있어서 한번 봐봐. 얘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라고 해봐.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 만나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선생님, a,1을 지나는 건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까 이차함수 그래프 잠깐만 볼게요. x에다 a 대입해봐.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a일 때 1을 지나는 건 맞아. 그래서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뭐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a,1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a,1일 수도 있어. 그죠? 자, 위로 블록이라서 여기가 a,1일 수도 있고 여기가 a,1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만약에 a,1이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서 올라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한 점이고 여기서 못 만나는 거야.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 아이는 결국은 어떻게 되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졌어.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야. 그런데 어떤 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그럼 봐봐.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 어때? 점점점 최소값이 생길 거야. 그지? 예를 들어 여기서 생겼는데 여기가 어차피 내려가야 되잖아. 그러면 1이 있고 여기에 더 낮은 쪽에서 어떻게 생겨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겨서 한점 만났고 이렇게 생겨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습을 파악했습니다. 얘는 우선 1,A였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최소값이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습을 하나 더 발견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이차함수를 보면은요, x에다 0을 대입하면 얼마 된다라는 것도 알아? 1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 이거 아까 1,1이라고 썼어요? 죄송해요? a,1이죠. 그런데 0일 때도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니까, 얘가 1이니까 더 작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0,1. 해서 얘네 둘이 함수값이 같아지는 이런 모습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얘가 y는 2입니다. 얘가 y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여기에 x는 1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는 알고 있어?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조금 옆으로 보내야 될것 같죠? 느낌적인 느낌.

느낌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누가 와? 얘가 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a콤마 1이야. 그럼 얘는 내려가는 거죠. 그럼 여기선 하나인데 여기서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어떻게 생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겨질 수 있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작은 쪽에서 최소값이 되는 거야. 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a,1이랑 또 함수값이 0,1에서 같으니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선생님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가 y는 2예요. 자,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예요. 자, 여기에 x는 1이 있고 여기에 x는 0이 있고 여기에 x는 a가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가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서 0일 때 또다시 같은 1에서의 함수값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슝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하나 하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뭐예요? 0,1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a,1이죠. 그럼 여기는 얘랑 얘랑 2분의 a, 얼마가 돼야 돼? 2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찾아냈으면 각각에 대해서 뭐만 찾아내면 돼? fx만 찾아내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fx 입장에서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볼게요. fx라는 아이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가지고요. a,1과 0,1을 지나는 i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해가지고서는 A와 B의 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됐지. 누구예요? Y는 BX에 X-A 더하기 1이거든. 자, 한번 볼게요. BX에 X-1 더하기 1이에요. 자,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우리는 B의 값이 바로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3이 나온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 A의 값은 더 쉬워요. 0이랑 A의 중점이 마이너스 2죠. 그럼 자연스럽게 A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냈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A와 B의 값의 순서상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여러분 이제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이차함수에다가 얼마들을 대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선생님이 여기가 죄송 여기는 지금 얼마가 됐어? A가 됐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A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서 B의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 있는 모습들을 잘 발견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얼마일 때 2분의 A일 때 2임을 이용하면 그대로 우리가 A와 B의 값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A와 B의 값을 구하면 A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B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A1, B1, A2, B2가 되어서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얼마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0을 곱해주면 정답이 250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좀잘 파악하면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정도는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7번 문제도 해결을 좀 해봤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 8번 문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무리함수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무리함수를 봤더니 0 만드는 x 얼마예요? a고 얘가 마이너스 b거든. x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구나. 그래서 a, 마이너스 b라는 걸 우선 알고 이제 우리가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x가 a보다 클 때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불편한 모습이 있습니다. f(x)의 절대값에 b를 더하고 얘는 더 불편해. 아, 모르겠어. 자,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gx를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 gx의 그래프와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보면 t가 알파일 때와 t가 베타일 때 교점의 개수의 곱이 4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뭐 1, 4, 2, 2, 4, 1뭐 이럴 거야. 그다음에 gx가 알파, 이 알파가 되거나 gx가 이 베타가 되게 하는 x의 값들 중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30, 최대값이 15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우리는 gx, 즉 fx를 찾아야 되는 문제죠. 자, 그런데 누가 있어? 여기에 절대값이라는 아이가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b가 관건인 거야. 그러면 우선은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에 이렇게 x축이

게 있는 상황인 거야. 그쵸? 자, 이렇게 생겨지고 얘가 a, 마이너스 b가 될 건데, 얘는 어차피 절대값을 해도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할 거란 말이야. 여기에다가 b를 더한 값인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b를 더하면 x가 a, 마이너스 b가 어디로 내려올 거야?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겨지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클때 선생님 이거 그래프 어떻게 하나요? 대입하면 돼요. 그냥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a를 여기다 대입해. 그대로 대입하고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b가 0보다 작거나 같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서 마이너스 b가 돼서 나오죠.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어떻게 예쁘게 계산이 되냐면 그러니까 루트에 x-a 이렇게 계산이 돼.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얘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뭐야, 아까 1, 4, 2, 2, 4, 1이었는데, 얘네들은 다 1이죠. 그러니까,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탈락인 거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놓을 수 있어? B가 0보다 크다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B가 0보다 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서 우리는 A, 마이너스 B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b는 당연히 0보다 작아져서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었으면 어떻게 생겨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겨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a, 마이너스 b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절대값을 취하면 어떻게 생겨져? 이렇게 생겨지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지. 그러면서 얘가 a, b가 되었던 거야.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이 절대값에다가 얼마를 더하래? 또다시 b를 더하래요. b를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봐봐. 얘가 0이었잖아. 0이었던 건 얼마로 변신을 할 거야? y는 b로 변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a, b는 b를 더했으니 a, 얼마로 변신을 할 거야? 2b로 변신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i, 여기에 있는 이 i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그대로 x 대신에 얘를 대입하고, 몽땅에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여기에다가 b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생각보다 괜찮게 마이너스 루트에, x-a에다가 플러스 2b를 한 모습으로 그냥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음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a, b에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x 앞에 양수, 루트 앞에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상수함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의 점에서 만나죠? 두 개의 점에서 만나죠? 세 개의 점에서 만나죠? 두 개의 점에서 만나죠? 하나의 점에서 만나. 아까 1, 4이거나 2, 2거나 4, 1이어야 되는데, 자, 4가 될 수는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된다? 2,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나타나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나타나서,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베타가 될 수밖에 없구나. 둘 중에 하나가 알파고, 둘 중에 하나가 베타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또 뭐를 알아냈어? GX가 알파이거나 GX가 베타가 되게 하는 X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30, X 중에 가장 큰 값이 15라고 한 거거든.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야. 그 중에 가장 작은 값, 얘가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0이 될 거야. 가장 큰 값, 얘죠. 얘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파 베타를 떠나서요. 얘랑 얘랑 뭐가 같아져? 함수값이 같을 거고, 얘랑 얘랑 함수값이 얼마로 같을 거야? b로 같아지게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점을 하나 구할 거고, 여기 있는 이 점을 하나 구해내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얘가 뭐예요? gx잖아. 그래서 G에다가 마이너스 3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B가 되는 거고, 여기는 G에다가 15를 대입하면 여기 있는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돼? B가 되면 돼. 근데 마이너스 30일 때는 여기 있는 이 i를 따라가는 거야. 누구 따라가는 거야? 여기 따라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일 때는 누구 따라가? 얘 따라가는 거죠. 여기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0 여기다가 15를 대입해가지고
얼마가 되도록? 2b, b가 되도록 식을 그대로 그냥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찾게 되게요. a-4b 제곱이 30이 돼요. 그 마이너스 30이겠지?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15를 대입한 값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 제곱이 또 얼마가 나온다? 15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만 또박또박 잘하면 충분히 a와 b에 관한 관계식은 여러분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빼면 우리는 5b 제곱이 45가 되어서 b 제곱은 얼마? 9가 되죠. 근데 b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우리 아까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b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b에다가 3 대입합니다. 그러면 a는 얼마가 나온다? 6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a와 b의 값을 다 찾아냈고요. 이제 우리는 g에 얼마를 대입해서 150을 대입해서 제곱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당연히 어디를 따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150이니까 여기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50을 대입하면 돼. A와 B 알고 있어서 여러분 생각보다 계산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 결과를 잘 생각을 해보면, 자, G에 150 몽땅의 제곱입니다. A에다가 얼마 대입할 거라고? 6. B에다가 3 대입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우리가 되는 거야? 150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요거는 계산이 가능할 것이고요. 요거 계산하면 36이라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 잘 그릴 수 있었으면, 우리가 상수함수와의 관계는, 또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 1등급 고난도 문항은 선생님이 중요한 요소들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손글씨로 여러분이 헷갈릴 법한 내용들을 다 설명하듯이 정리를 해가지고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테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얘기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면 충분히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혼란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은 저한테 잘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완강을 했다. 완강 인증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여러분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꼭 완강하면 저한테 수강 후기로 완강했다라는 거 인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50강이지만 이거 보통 다른 제가 강의를 찍는다? 이건 한 60강 정도의 강의로 분량이 되거든요. 진짜 많은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꿋꿋하게 잘 이겨낸 것 만큼 수능까지도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만큼 근력을 키웠다, 수학적인 근력을 키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 어떤 강의에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여러분이 EBS에서 저한테 소통할 수 있도록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이번 강의도 여러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강의들 듣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끝까지 학교생활 잘하길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물리학 시작했습니다. 이제 5강이고요. 아마 이제 5강 정도 되면 우리가 5강에서는 케플러 법칙, 중력 법칙,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할 건데 여기까지 중간고사 범위를 잡고 있는 학교들 많을 것 같고요. 어떤 학교는 뭐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 시험만 한번 보는 학교도 있어서 요 부분도 좀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개념을 쭉 정리하고 마지막에 문제 세 문제 가져왔거든요. 그 세 문제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케플러 법칙이나 중력 법칙도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개념 잡을 때 또는 공식을 좀 암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케플러 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은 세 가지 법칙이 있죠. 그래서 1법칙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법칙은 바로 타원 궤도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봤더니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 궤도를 돌고 있었어. 타원 궤도 법칙이에요. 타원으로 돌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이라면 어떤 중심에서부터 여기 이제 태양이 있는 거지. 태양이 있으면 뭐 어떤 행성, 지구를 합시다. 이렇게 원 운동을 합니다. 원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나 반지름이 일정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반지름이 일정하게 저렇게 원 운동하면 등속 원 운동을 하겠죠. 속력이 일정하게. 그리고 이때는 작용하는 힘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중력 또는 만일력이라고 하는 중력이 이렇게 있고 이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지구를 태양 주위를 등속 원운동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타원으로 돈대. 타원으로 돌면 일단 이렇게 원이 아니기 때문에 반지름이 일정하지 않단 말입니다. 특히 도형의 특성 중 타원은 초점이 두 개 있으면서 그 초점으로부터 떨어진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한 값 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더한 거 모든 점의 자치들이 다 두 초점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거리의 합이 다 같은 그런 점의 자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쪽 초점에 태양이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지? 떨어진 거리가 그때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타원으로 돌게 되면 원과 다르게 몇 가지 용어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초점 한쪽 초점에 태양이 있다면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 그걸 우리 근일점이라고 부릅니다. 근 가까울 근 일은 태양 일자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태양으로 가까운 점 근일점이 있을 것이고 또 태양에서 제일 먼 점이 있겠죠. 원일점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고 원의 경우에는 반지름이 일정하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데 타원은 찌그러져 있어서 지금처럼 여기 타원의 중심이에요. 요게 바로 타원의 중심이고요.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요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보통 짧은 반지름이라는데 이건 물리적으로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걸 쓰는 경우는 없으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긴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리에서는 영어로 기호를 쓰기 때문에 몇 가지 겹치는 게 많죠. 뭐 주기 쓸 때도 T라고 쓰는데 온도를 쓸 때도 T라고 쓰고 줄이 물체를 당기는 장력도 T라고 쓰고 이렇게 막 겹쳐서 쓰듯이 여기는 긴 반지름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 뭐라고 쓰냐면 A라고 씁니다. 여러분 A하면 뭐가 떠오르죠? 맞아요. 가속도죠. 가속도도 A라고 쓰는데 여기 있는 케플러 법칙에서의 긴 반지름도 A라고 쓴다라는 걸 잘 명심을 해두자라는 겁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좀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죠. 제 영어라서 헷갈릴 뿐이야. 우리말로 하면 되게 쉬운데, 그죠? 그런 부분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법칙은, 모든 행성들이 저렇게 타원으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구나. 태양계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게 1법칙이고 자 다음 2법칙이에요. 2법칙은 법칙 이름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죠. 바로 면적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자, 속도는 속도인데 면적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속력이나 속도 하면 어떤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면적 속도는 어떤 시간 동안에 태양과 어떤 행성, 여기는 뭐 지구면 지구, 그런 행성하고 이렇게 이은 점, 이렇게 있는 선분이 쫙 휩쓴 그런 면적을 말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행성이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온다면 이렇게 휩쓴 면적을 말하는 거죠. 그 면적이 같다면, 면적을 뭐 예를 들면 S1과 S2라고 쓸게요. 같다면 이때 시간 T1과 이때 시간 T2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대 과정도 성립해요. 시간이 휩쓴 시간이 같다면, 움직이는 시간이 같다면 휩쓴 면적도 같다. 휩쓴 면적이 같다면 시간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고, 저걸로 우리 뭘알수 있냐면, 자, 태양에서 가까운 쪽은요, 면적을 만들 때 이렇게 이 정도는 만들어 줘야 이만큼의 이제 넓이가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걸 우리 S2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저쪽 원일점 근처로 갈 때는 여기가 길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얇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얇아야 겨우 이것들을 더한 게 얘랑 같을 수 있지. 그래서 요걸 S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S1과 S2가 같다면, 면적이 같다면 이때 시간도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성 또는 뭐 지구가 움직이는 시간과 이쪽에서 이만큼 움직이는 시간이 같아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여기는 여기부터 이만큼 가는 시간이 되게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돼요. 이쪽은 느리게 가게 되고요. 여기 있는 건 성큼성큼 가야죠. 이쪽은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타원 궤도 중에서 가장 빠른 곳은 어디다? 맞습니다. 바로 근일점에서 가장 빠르고요. 가장 느린 곳은 어디다? 원일점에서 가장 느리다라는 걸알수 있는 법칙, 바로 이 법칙이고, 그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씁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요 내용들 아주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도 그런 부분들 많이 나오니까 잘 정리해 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3법칙입니다. 자, 이 3법칙은 케플러 법칙을 위대하게 만든 법칙이죠. 물론 1법칙과 2법칙을 통해서도 케플러의 법칙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떠올리지만, 여기는 3법칙을 가장 중요하게 물리학에서는 칩니다. 왜? 이 3법칙을 통해서 누가? 우리 뉴턴이 중력 법칙. 예전에는 여러분이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교과서가 중력 법칙이라고 나오지만, 어떤 교과서에서 만유인력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뭐, 만유인력을 쓰던, 중력이라 쓰던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 EBS 교재도 이렇게 중력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중력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여러분이 그 전부터 알고 있던 만유인력과 같은 뜻이고요. 어떤 교과서에서 만유인력이라고도 나왔기 때문에 그냥 주저없이 만유인력이라고 쓰던 아니면 중력이라 쓰던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 만유인력 법칙 또는 중력 법칙을 케플러 3법칙을 이용해서 뉴턴이 아이디어로 이제 제공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3법칙의 경우에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요, 행성이. 우린 그걸 공전이랍니다. 공전. 그리고 공전 주기하면 뭐 지구 같으면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그걸 이제 공전 주기라고 부르잖아요. 공전 주기를 T라고 쓰면 그 공전 주기의 제곱이 바로 김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례하기 때문에 상수를 K라고 써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되고, 이건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도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오고요. 또 내신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전 문제 많이 만드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t 제곱이 a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두배 돼요. a가 두배 되면 8이야. 근데 t 제곱이니까 루트 8이죠. 그러면 t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루트 2만큼입니다. 만약에 a가 세배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t는 3루트 3만큼입니다.

그리고 A가 만약에 4배가 된다. 그러면 4의 세제곱이니까 64. 64를 만드는 제곱은 그쵸, 8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A가 2배일 때 T가 2루트 2, 그 다음에 A가 4배일 때 T가 8배 된다는 거, 요건 세트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여기 있는 요 식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짚어두고 갈수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 1, 2, 3 법칙이 있고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선생님 수능 개념 강의나 여러분 학교에 있는 수업 시간이나 또는 수능 특강 강의를 통해서 익혔겠지만, 요 부분이 시험으로 나올 때는 이런 요소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쓴다라는 것 정도 이해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케플러 법칙으로 만들었던 바로 뉴턴 중력 법칙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력 법칙은 똑같은 말 뭐라고요? 만유력 법칙.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는 만유력, 중력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고, 그때 중력의 크기, F는 만유력 상수, 그리고 두 물체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G값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뉴턴 제곱미터 퍼 제곱 킬로그램. 이렇게 우리가 쓰기 때문에 요거 보세요. 마이너스 11제곱이라고요. 옆에 있는 내 짝과 나는 서로 질량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서로 당기는 거못 느껴. 왜? 질량이 워낙 작으면 여기 있는 요 만유력 상수가 마이너스 11제곱이기 때문에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걸 느끼거나 볼수 있는 건 지구 정도 되는 질량.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딱 눈으로 보이죠. 오, 만유력 또는 중력 때문에 움직이네 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물체가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 물체는 지구를 똑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중력 또는 만유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서 동일 직선상에 있는 두 쌍, 한 쌍의 그런 힘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뭐 예를 들면 지구고 이게 인공위성이면 지구가 인공위성을 당기는 힘의 크기만큼 인공위성도 지구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구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뭐 끌려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어쨌든 작용 반작용 쌍의 힘이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 반지름이 라지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구 표면에 질량 M인 물체가 있습니다. 지구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와 지구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죠. 바로 이제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때 만유력 F는 G 그리고 R 제곱분의 라지 M small m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중력을 뭐라고 썼어요? mg라고 썼죠. 그래서 mg라고 이렇게 부르면 여기는 m과 m이 지워지고 나면 남는 중력 가수도 g를 다음과 같이 지구 반지름의 제곱분의 중력 상수 또는 만유력 상수 그리고 지구의 질량 이렇게 해주면 약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거의 대부분 10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좀더 계산을 손쉽게 할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9.8이 왜 나왔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 잘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요. 이번에는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 바로 중력 법칙과 케플러 법칙의 관계를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이 서술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 문항으로도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중력 법칙이 케플러 법칙으로부터 유도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더 쉽게 아니면 오랫동안 기억하게 할수 있을까라는 건 당연히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단계별로 잘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케플러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입니다.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이라 우리가 뭐 어떤 물체 운동을 쓸때 공기와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다라고 한 혹은 뭐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력장 내 포물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풀어내잖아요. 실제로 저항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구는 살짝 타원이긴 하지만 거의 원에 가깝다라고 하고 정의를 지금부터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에서 어떻게 뉴턴 법칙이 뉴턴의 중력 법칙 또는 만유력 법칙이 만들어졌을까? 라는 겁니다. 케플러 법칙 제3법칙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건 이제 김반지름의 경우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구의 움직임이 행성의 움직임이 거의 원운동에 가깝다고 한다면 그냥 반지름이 R로 고정된 이런 부분들로 대신 쓸수 있다 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원운동을 하게 되면 그 원운동의 주기 중에서 V분의 2πr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운동, 등속 원운동의 공식들 여러 개를 정리했는데 그 등속 원운동 다음에 바로 케플러 법칙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여기다 t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게 되면 v 제곱되고 이쪽에는 4파이 제곱에 여기는 r 제곱 그리고 k에 r 세 제곱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원운동하게 되면 구심력이 있고요. 구심 가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구심가속도라고 하는 것도 공부했는데 바로 r분의 v제곱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걸 v제곱으로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a, r이 되겠죠. 그걸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집어넣게 되면 4π제곱, 그 다음에 r제곱 나누기, 요거 a하고 r이고 k의 r 세제곱이에요. 요렇게 하나 지워지고 요거 지우고 나면 여기가 제곱이 됩니다. 그때 A를 주인공으로 만들 겁니다. 주인공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네. K, 그 다음에 요거 4파이 제곱, 그 다음에 R 제곱 이렇게 되죠. 결국에는 중력 또는 만유력, 어차피 힘이기 때문에 질량 M을 곱하면 MA가 될 것이고요. 그때 K 4파이 제곱은 어차피 요거 숫자, 상수예요. 파이도 숫자, 상수입니다. K도 어차피 상수였거든. 그러니까 이건 다 상수인 것이고 거기에 M만 여기는 R제곱과 M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우린 이때 이 상수를 다음과 같이 중력 상수와 지구 질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구 질량도 질량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중력 또는 만유력은 G R제곱분의 라지엠 스몰 이런 식으로 만유력 또는 중력이 탄생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수능 개념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G값이며 이런 것들은 뉴턴이 그걸 발견한 이후에 뭐 캐번디시나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200년 넘게 진화 완성된 최종적인 식이고요. 뉴턴은 바로 이렇게 역제곱 법칙. 아, 두 물체가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의 크기를 갖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전기력으로도 확장되고 얼마나 다른 영역의 학문에도 크게 공헌을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 케플러 법칙이 중력 법칙으로 탄생하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번 안내를 해드려봅니다. 보통 뉴턴이 이 중력 법칙을 만들 때 많이 쓰던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갔을 뿐이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멀리까지 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놓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겸손스러운 그런 말을 하셨는데 바로 요거 케플러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뉴턴의 중력 법칙이 있다 라는 요런 흐름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좀더 수월하고 재밌게 물투 공부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부가 쉽고 재밌고 하려면 이제 성적이 좋아야죠. 중간고사를 망치면
굉장히 많이 실망해서 실망스러워서 다음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 잘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또 갑시다. 다음은 인공위성의 속력이에요. 사실 지금은 우리 머리 위에 인공위성이 굉장히 많고 그 인공위성을 우리가 통제하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특히나 지금 우리처럼 그냥 책상 위에서 책상에 앉아서 인공위성의 속력 얼마일까 막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들 이런 게 진짜 물리학의 참 묘미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구 표면을 스치듯이 원 운동하는 속력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지구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해서 울퉁불퉁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볼땐 높은 산막 그렇게 뭐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높은 산도 조그만 멀리 가서 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지구를 만날 수 있듯이 그냥 지구가 동그란 구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있으면 인공위성이 어떤 물체가 여기서 V라는 속력으로 뿅 갔을 때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바퀴 뺑돌수 있는 등속 원 운동하는 그때의 속력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반지름은 지구의 반지름 R일 것이고요. 이때 인공위성의 질량 M이라고 하고 지구의 질량은 라지엠이라고 써봅시다. 저렇게 인공위성이 어떤 물체가 지구 표면을 빙글 돌려고 한다면 원 운동을 하니까 바로 구심력이 필요하죠. 그때 구심력은 어떤 힘이 구심력 역할한다? 바로 만인력 또는 중력입니다. 그래서 만인력이나 중력이 저 물체나 인공위성이 등속 원 운동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구심력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 힘 F는요. R분의 mv 제곱이라는 구심력의 역할하는 힘은 만인력 R 제곱분의 g 라지엠 스몰 m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g를 앞으로 상수로 처리하게 되면 여기 내려오고 위에 또 분자가 있기 때문에 계산어가 이럴 때 복잡하니까 저렇게 위로 올려서 좀더 편리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여기는 R과 R은 지워지고요. 여기는 M과 M은 지워집니다. 그때 속력이니까 V를 주인공으로 정리해주면 루트 R분의 G 라지엠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지구라면 지구의 반지름, 중력 상수, 지구의 질량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부위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부위를 만들 수 있는 발사체만 있다면 얼마든지 떨어지지 않게 저렇게 지구주를 계속 돌수 있는 그런 물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력적이죠, 그죠? 근데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지구 표면을 돈다기보다는 지구로부터 지구 반지름을 라지 아래 할게요. 고도 h만큼 이렇게 높이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라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속력을 만약에 V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당연히 인공위성이 지구에 속박되어서 지금과 같이 등속 원운동을 한다면 구심력이 작용할 것이고 그때 구심력은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또는 만인력이 될 테니 F는 R분의 R이 지금 이거잖아요. 따라서 라지 R 플러스 H 이게 바로 인공위성의 원운동 궤도 반지름이고요. 그다음에 mv 제곱입니다. 질량 m이라고 여기는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 할 때. 그다음에 만인력 떨어진 거리가 R 플러스 H의 제곱 g 라지 m 스몰 m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m과 m 지워지고요. R 플러스 H랑 하나 지워집니다. 따라서 그때 v는 루트 R 플러스 H분의 GM이 되어서 위에 있는 이 아래쪽의 분모에 플러스 H만 고도만 더 더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G값 알죠? M값 알죠? R값 알죠? 따라서 우리가 나는 여기부터 얼마 높이에 H에 해당하는 높이에 인공위성을 돌리고 싶어 라는 것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때 V를 얼마로 하면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런 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학교 시험에서도 상당히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있는 1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2번처럼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간 어떤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H를 포함시킨 인공위성이 등속 원운동할 수 있는 그때의 속력 조건 이런 것들을 서술형 주관식으로 충분히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좀 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두면 우리 인공위성의 속력까지 해서 등속 원운동, 케플러 법칙과 중력 법칙 관련된 내용들 함께 정리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시작은 관성력입니다. 관성력의 경우에는 수능에서도 가끔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긴 하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함께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스 또는 기차 또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원판, 회전원판. 그 중에 학교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올 법한 버스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버스가 있는데요. 그 버스가 지금 우리가 보는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버스가 점점 오른쪽으로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손잡이는요, 이렇게 기울어질 것이고, 그걸 버스 밖에 있는 관찰자 A가 봤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관찰자 A가 이 버스의 손잡이를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보일까요? 당연히 기울어진 채로 버스의 가속도와 함께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을 할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A가 보는 저 손잡이에 작용한 힘 한번 써볼까요? 자, 아래쪽으로 중력입니다. 중력은 mg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줄이 이 물체를 다 잡아당기는 장력, T라고 쓸수 있습니다. 장력을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 쓸수 있죠. 중력을 벡터로 표현하면 질량은 벡터가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중력 가속도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합력, 알짜 힘이 바로 이 물체를 가속도 운동시키는 것이고 이때 물체 질량 M이라고 한다면 M과 A에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A가 볼때이 물체의 힘에 대한 조건, 관계를 써주면 장력과 중력의 벡터가 합성되어서 MA 벡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그죠? 자, 이제 똑같은 거 한번 오른쪽에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버스예요. 운동바의 이쪽이고요. 가속도도 이쪽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뒤로 제껴져 있습니다. 그때 이 버스 안에 있는 관찰자가 봅니다. 자, 이 사람은 B라고 할게요. 저 버스 안에서 이 손잡이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이 손잡이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스를 많이 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떠올리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손잡이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치? 나도 버스 안에 타고 있잖아. 얘는 정지해 보입니다. 정지해서 보일 것이다. 정지하려면 알짜 힘이 0이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 물체에는 이렇게 중력 mg가 있을 것이고 장력 t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정지하고 있으니 이 힘과 더불어 알짜 힘을 0을 만드는 힘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고 그 힘이 바로 이 힘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걸 만약에 F 프라임이라고 쓴다면 여기 있는 식을 정리하면 장력 T와 중력 mg와 요것도 벡터량이니까 힘 F 프라임을 모두 다 합성하면 0이 된다. 알짜임이 0이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있는 F 프라임 벡터는 요거 넘기면요. 마이너스 T 벡터, mg 벡터 될 것이고, 요때 T 플러스 mg는 바로 ma가 되니,

MG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가속도 운동화는 엘리베이터나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는 가속도 방향의 어느 쪽으로, 반대쪽으로 관성력을 받게 되고, 그 관성력 크기는 사람의 질량과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엘리베이터 가속도 크기인 A를 곱한 거죠. 하지만 요거랑 요거랑 서로 어때요?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빼줘야죠. 선생님, 여기서 여기 빼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를 뺐는데 이게 더 크다면 이 사람은 붕 떠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 타면 그런 일은 없으니까 요게 더 크기가 크고 요게 작으니 mg-ma가 된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때는 체중계의 눈금은 어때요? 원래 자기 몸무게보다 눈금이 감소한다라는 걸알수 있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이고, 요건 아니고 요거죠. 여기다 여백에다가 적어야 되니까. 자, 세 번째. 이번에는 회전하는 원판이에요. 회전하는 원판. 이 부분은 수능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별로 없고요. 대신에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를 여러분이 잘 따져가시면서 정리하되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세히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자, 회전하는 원판이 있는데 그 회전하는 원판의 중심축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돕니다. 도는데 거기에 어떤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그걸 원판 밖에 있는 A가 가만히 서서 이 물체를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이 물체를 보게 되면 이 물체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죠? 회전하는 원판과 함께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는 물체는 원운동하는 걸로 보이죠. 원운동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알짜임이 필요하죠. 알짜임은 바로 구심력입니다. 요게 바로 구심력이죠. 그래서 이 관찰자 A가 보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요거 구심력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구심력 크기는요. mr 오메가 제곱 아니면 r분의 mv 제곱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관찰자가 한명더 있습니다. 회전 원판과 함께 도는 친구예요. B라 합시다. 이렇게 함께 돌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넘어질까 두려워서 이렇게 썼지만 그냥 뭐 꿋꿋하게 잘 일어서서 본다라고 합시다. 자, 이번에는 B는 원판과 함께 도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원판과 함께 도는 이 친구가 이 물체를 보게 되면 저 물체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죠? 정지해 보이겠죠. 지금 우리 지구 돌고 있는데 여러분 방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나와 함께 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B가 볼 때는 이 물체는 정지해 보여야 합니다. 정지하려면 알짜임이 0. 근데 여긴 이미 구심력이 있거든? 알짜임을 0을 만들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관성력을 여기다 넣어줘야 하고요. 그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관성력이 도입됩니다. 이때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어떤 물체가 받는 관성력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원심력이라고 부릅니다. 원심력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원심력이 드디어 물리학2에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심력은 구심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크기만 놓고 본다면 이 공식을 그대로 똑같이 쓸수 있습니다. 구심력은 원운동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운동, 물체를 원운동하게 하는 알짜 힘인데, 이렇게 회전 원판 위에서 물체와 함께 도는 이 사람은 이 물체가 정지한 걸로 관찰되기 때문에 가상의 힘인 원심력을 도입해야만 정지한 걸로 보이겠죠. 그래서 원은 멀 원자죠. 중심으로부터 먼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해서 중심에서 먼 쪽으로 작용한다라는 원심력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A는 원심력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원심력이란 말을 쓸수 있는 사람은 항상 원운동하고 있는 같이 원운동하는 그 사람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잘 정리를 해 두시면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아마 여기에서 다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버스부터 회전 원판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관성역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좀 내용들 함께 한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등가 원리입니다. 등가 원리 아니고 등가 원리라고 읽어주시고요. 같은 가치를 갖는다. 어떤 같은 가치? 지표면에 있네.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네. 왜? 중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중력에 의해서 저렇게 포물선 운동하는 걸볼수 있죠. 그런데 텅빈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이 이 방향으로 G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가속 운동합니다. 그러면 가속도 운동하는 우주선 안에서는 관성력을 얻기 때문에 그 관성력이 여기 있는 요, 만약 질량을 m이라 한다면 여기 있는 건 mg만큼의 어떤 관성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질량이 m이라면 여기도 mg만큼의 중력을 받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때는 관성력에 의해서 저렇게 공이 포물선 운동하게 되는데, 이 관찰자는 이 공이 포물선 운동하는 것이 중력 때문인지 관성력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등가 원리의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등가 원리는 중력과 관성력은 어차피 같은 거야라는 뜻이에요. 뉴턴은 이 관성력을 가상의 힘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지만, 아인슈타인은 관성력을 실제로 작용하는 힘인 것처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가 원리가 상당히 물리학에서 중요하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빛의 휘어짐입니다. 빛의 휘어짐은 어떤 천체, 질량이 있는 이 천체는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공간을 휘게 합니다. 시공간이 휘어집니다. 보통은 시간과 공간은 뉴턴에서는 서로 별개의 것이었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줄여서 다음과 같이 시공간이라고 불러요. 질량이 있는 천체는, 어떤 물체는 시공간을 휘게 만들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는 빛도 쭉 직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휘어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항성 주변의 시공간이 다음과 같이 휘어져 있는데, 더 중력이 수축돼서 밀도가 커지면 더 시공간이 많이 휘어질 것이고, 정말로 밀도가 매우 큰 그런 천체가 된다면 시공간이 극단적으로 휘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 블랙홀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입니다. 블랙홀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운동 에너지가 1/2 mv 제곱이에요. 그죠? 중력 또는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배우지 않은 거지만 마이너스 r분의 gmm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것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는 탈출 속도가 증명이 안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요걸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어떤 천체에서 물체를 뿅 던져서 다시 중력을 받아 돌아오지 않고 무한대인 곳까지 가게 하려면 이 행성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때의 탈출 속력을 구할 때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1/2 mv제곱의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r분의 G 라지엠 스몰 m이라는 이 역학적 에너지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0이 되어서, 이 부분을 옆으로 넘기게 되면 는이라고 쓸수 있고, 이걸 V로 정리하면 루트 R분의 EGM이라는 탈출 속력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탈출 속력식은 여러분 시험에서도 상당히 자주 다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좀잘 정리해 두시되, 요거는 우리 교육과정 바뀌기 때문에 요 내용은

0: 좀 지우겠습니다. 대신에 요 공식이 왜 나왔는지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식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그냥 바로 외우지 말고 아, 저런 단계를 거쳤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요 탈출 속력을 좀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 블랙홀의 경우에는 빛보다 빛도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탈출 속력을 갖고 있는 그런 천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홀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 물리학 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쭉 배웠던 케플러 법칙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학교 시험에 좀 나올 만한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로 한번 쭉 보면 46쪽에 있는 3점 테스트 7번 문제인데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력의 크기가 떨어진 천체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9만큼, 1만큼, 오, 9배나 되네요. 왜냐하면 중력 크기는 떨어진 거리 제곱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9배가 크다는 건 여기는 떨어진 거리는 오히려 1대 3만큼이구나라는 걸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1대 4예요. 1대 4란 얘기는 여기랑 여기랑 떨어진 거리가 지금 1대 여기가 오히려 3대 1이죠. 3 여기가 9F니까 1, 3 맞고요. 여기도 1대 2. 이렇게 우리가 떨어진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또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케플러 법칙과 중력 법칙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서 가져왔고요. 자, 또 하나는 관성력 관련된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게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는 가속도죠. 그런데 물론 크기는 다르지만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여기는 플러스고요. 따라서 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속도 방향의 반대쪽으로 이 물체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 물체가 벽 Q에 딱 붙어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때 관성력을 받기 때문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A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A 프라임의 가속도가 있고 그때 받는 관성력은 가속도 방향 반대쪽이니까 이렇게 있어서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런 다음에 P에 땅 충돌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기도 보면 그런 A가 보는 좌표계와 또는 B가 보는 좌표계를 구분하게 해 놓은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잘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도 정답 미리 보지 마시고 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왼쪽은 지표면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있을까? 그쵸. 중력이 작용하는 곳일 것이고, 여기 있는 건텅빈 우주 공간인데, 우주선 자체가 저 가속도 방향으로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것도 지구 환경과 똑같은 그런 환경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보기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념을 먼저 잡아 놓으시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성취감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1: AI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 E는 0세부터 1회차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BS English.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어떤 학습 방법, 학습 비법, 이런 비법이 나의 비법이 되는 사례가 실제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뭔가의 그 성취감을 바탕으로 한 자기만의 뭔가의 비법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수년간에 정말 이 교직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어떤 과정에서 본인이 힘을 발휘하나, 성적을 향상시키나, 이런 거 봤었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는 바로 성취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일단 가벼운 목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내 힘으로 이겨냈다라는 그 성취감이 그 다음 단계의 도전, 그 다음 단계의 도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 불빛이라는 게 에디슨이 이 불빛을 이 전구 전기 불빛 이거를 발견하기까지 실험을 5천여 번 했대요. 상상이 됩니까? 한 10번에서 안 되면 우리 포기하지 않았을까? 100번에서 안 되면 아 이건 불가능한 거야라고 선언하지 않았었을까? 근데 5천여 번 끝에 발견한 그 불빛이 실제는 초를 킨 거보다 더 어두웠대.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도 이 문명의 이기들을 갖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게 없었다고 생각해 봐. 그 사람의 그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 세상은 이만큼의 발전을 지금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인재를 키운다라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학 시험 조금 더 성적 잘 받게 하는 게 인재를 키우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가르쳐 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그 순간순간들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창의성, 여러분들의 뇌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인강이라든지 학원이라는 거에 의존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낮추셔야 돼. 그러면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학급에서 또는 전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한번 들여다봐봐. 걔가 하루 종일 인강만 보고 있는지. 아니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봐.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단계가 가지 않았다면 지금은 인강의 의존도가 좀 있지만 그 인강의 의존도라는 걸 점점 낮춰가면서 내가 할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에디슨이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5천여 번 끝에 그 불을 발견하고 나서 딱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불이 안 켜지는 5천여 가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말도 멋있어. 말도 멋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5천 문제 안 풀겠습니까? 5천 문제 이상 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틀린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문제 한 문제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내는 그 순간순간들이 결국 쌓여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될 거고, 여러분들한테 성취감을 갖다 줄 거고,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 순간이 될 거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문제 풀어 나갈 건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문제들을 다 다뤄봤는데, 미리 풀어 봤는데요. 사실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시킬까? 라는 생각을 딱 해봤을 때그 정답은 계산력이야. 그러니까 말, 이 언어가 힘든 건 1도 없어.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적분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세요. 다시는 안 해도 될 정도로 요번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충분한 계산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략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당함수 fx가 이런 관계가 있대. 앞에서도 이런 관계는 사용됐습니다. 근데 곡선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아, 그럼 여기를 해석합시다. 여기를 해석해봅시다.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선 위의 점이라고 했는데 그 위의 점을 x,

FX라고 한다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뭘 나타내는 거야? F 프라임 X가 되는 거잖아. A, FA였다면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A가 되는 거잖아. 근데 F 프라임 X가 될 건데 그거의 최소값이 6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FX를 구하는 게 아니고 F 프라임 X를 봐야 돼. 그럼 FX를 먼저 이끌어내려면 여기 식에서 볼때 어떻게 하면 FX가 나와? FX를 적분한 거를 미분해 버려. 아, 여기를 미분해. 그럼 너를 미분하면 FX가 나오겠네. FX. 널 미분해. 4X 세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은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아, 너를 다시 미분해. 널 미분하니까 12X제곱 플러스 2A가 돼. 2A. 어? F'X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건 X가 0일 때 너가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2A가 될 건데, 그게 6이란 얘기니까 A는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A가 3이니까 너가 6이네. 6. 그래서 구하라는 건 F3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FA. A가 3이잖아. 됐죠? 그러니까 여기다 3 넣어줄 거야. 3 넣어주니까 27에다가 4를 갖다 곱하면 108, 예, 18, 마이너스 4를 해줄 거니까 14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12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아, 저기서 fx 찾아? 근데 접선의 기울기 f'x? 이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아, 0에서, x equal 0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구나. 최소값은 2a이네. 그래서 a값 찾았어? fx 완성, 함수값 구하라는 문제.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예. 자, 다음 유형, 이제 두 번째 유형, 5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걔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너가 되는 거지, 그냥. 아,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결국 c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구나. 이것도 미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좌변을 보면 얘를 적분한 다음에, 걔를 미분해? 그럼 너잖아. 좌변이 너야. 너를 이렇게도 쓰는 거지. 좌변이 너가 너야. 그냥 우변은 그냥 오는 거지.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할 거니까 계수 비교해 보면 되잖아. c가 3이고, a는 마이너스 2이고, b는 6이다. 이런 사실이 나오겠네. 그래서 a랑 b랑 c 다 더해라. 라고 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7이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반복되고 있죠. 어떤 fx를 적분한다 미분하면 그냥 fx가 되는 거네. fx가 마이너스 4x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마이너스 x네. 근데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어. 어느 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f'x를 찾아. 그럼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1이 돼.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야. 최댓값은 너지. 극댓값이 최댓값이 되겠지. 그러면 미분해서 0 되는 게 대칭축. 이게 될 거니까 미분해버리면 마이너스 24x 플러스 24가 0이 되는 x값은 언제야? 1일 때. x equal 1에서 최댓값을 갖는 거지. 그래서 최댓값은 F1.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1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온다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안 가고 해설지는 어떻게 가냐면, 아니, 해설지가 더 웃긴 거지. 이렇게 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1. 이게 F'X가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얼마보다? 11보다 더 작거나 같다. 11이 최댓값이다.

왜? 그냥 극대값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완전 재고골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위로 볼록이 함수에서 최대값이라는 건 극대값이네. 극대값 찾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거지. 왜? 고1 수준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래. 그죠? 예. 네. 그래서 6번 문제 이렇게 최대값 11이다라는 정답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당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킨대. 어떤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너가 나온다고 그랬지? 그 너가 너야. 너가 너야. 그러니까 x 플러스 1 fx라는 것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야. 그러면 여기서 fx 찾아가지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반드시 너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지. 그럼 조립제법 가세요. 1, 마이너스 1, 0, 2. 여기 얼마 들어간다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fx는 뭐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이게 나오는 거죠.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x 플러스 1에다 이거 곱해준 거, x 플러스 1에다 이거 곱해준 거, 너가 fx구나. 이렇게. 따라서 f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플러스 2 해줘서 최종적인 정답 얼마? 5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유형 두 번째 문제 계속 진행되는 문제죠.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어. 그게 fx래. 그럼 이 fx라는 것은 이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해 버리면 x세제곱 플러스 2x 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c가 있어야 된다. 아니, 또 이거를 그냥 하는 거야. 쟤를 미분해. 3x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를 다시 적분해.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적분상수 놓치지 말아야지. 좋아요? 그냥 바로 적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함수라는 거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너가 그냥 나오지만,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적분상수 c까지 나와야 된다. 그럼 c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1 넣어주면 0이래매. 그럼 c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3이란 얘기잖아. 1 넣어주면 1, 1 넣어주면 2, 3 더하기 c가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넣어주면 2의 세제곱 8, 2의 제곱 4에서 3을 빼줄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9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복잡해지네, 자꾸. fx가 주어졌어. 근데 gx라는 함수가 이런 함수래. 이 안에서부터 해봐. 어떤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fx가 되는 거지. 근데 그 fx를 다시 이거를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했어. 미분했어? 그러면 fx가 되는 거잖아. fx. 여기까지가 fx잖아. 여기까지가 fx잖아. 요게. 근데 그거를 다시 뭐 했어? 적분했어. 그리고 미분했어. 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뭐야? 너잖아. 결국 너가 fx라는 거를 알고 있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 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fx.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그냥 fx. 요렇게 된다.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g-1이라는 거는 f-1을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2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얘가 gx라는

라는 걸 계산하면 FX랑 똑같다라는 거를 알수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 자, 다음 이제 10번 문제인데, 요게 이제 뭐 10번 정도의 해석이 가장 여기 파트에서는 좀 어렵게, 좀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F0이 1이야. 아, 상수항이 1인 당함수네. 근데 GX라는 함수가 이 FX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어. 그럼 GX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볼게요. GX라는 거는 FX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FX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적분 상수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FX에다가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FX니까 두 배의 FX 플러스 C가 되겠네. 요 식을 정리해 보면 얘가 될 거예요. FX에다 FX 더하면 두배 FX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자, 가 조건을 보면 X가 무한대로 갈때 GX가 몇 찬지 몰라. 근데 세제곱 뺏고 2X제곱으로 나눈 게 3이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돼야 된다 그랬죠. 이거의 값이 예, X제곱보다 낮은 차면 극한값 0이지. 그러니까 차수가 같아야 되는 거고 최고 창의 계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6 X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최고창 계수분의 최고창 계수했을 때3 나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나 조건은 이게 최고창에 대한 거라면 얘는 최저창에 대한 거랬지. GX가 몇 찬지는 모르지만 맨 마지막에 OX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얘가 이렇게 샬라샬라 나가겠죠. 뭐 1차, 뭐 상수항, 뭐 이렇게 걸었다고 쳐봐. 그러면 GX라는 함수는 얘 넘겨버리면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이거를 X로 나눴을 때 그리고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얘가 5가 되려면 이런 상수항은 있으면 안 되고 이 A가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해 줄수 있는 거잖아. 납득되십니까? 그래서 GX라는 것이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5X다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이. 자,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X에다 0 넣어버릴까? 그럼 G0은 두배 F0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야. 근데 F0이 1이라고 했잖아. G0은 얼마야? 0 넣어주면? 이거 0 나와야 되잖아. 너는 1이라고 했고, 따라서 C가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내는 거야. C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근데 우리는 FX를 찾아야 되거든? FX? 그냥 FX를 찾는다. 또, 얘 넘겨. 그리고 2로 나눠. 그래서 FX가 뭐야? 그 다음에 거기다 2 넣어. 그러지 말고 여기다 2 넣어줘. 그러면 G2라는 것은 두 배의 F2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여기다 2 넣어보세요. G2가 얼마야? 2의 세제 8, 4, 6에 24, 10. 그럼 32에 42. 너가 42야. 그리고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게 두 배의 F2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너가 얼마야? 44가 될 거니까 F2라는 값은 얼마가 된다? 22가 된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줄수 있겠죠. 굳이 FX를 찾지 말고. 근데 정말 이게 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조건, 나조건. 제가 극한에서 미정계수 설명할 때 요런 게 심화 개념이라고 얘기했던 게 문제 나왔을 때 바로 이해하라는 얘기지. 아, 최고창에 대한 정보? 최저창에 대한 정보? 가장 낮은 창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알면 금방금방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강의를 들었을 때, 그래도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다루는 소스가 무엇이다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걸 완전히 여러분들이 내면화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 하면 어지. 동해물과 백두산이지.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유형까지 다
해결을 해봤고요.

세 번째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X가 너를 적분한 거에서 너를 적분한 걸 빼. 그러면 FX가 나와. 이런 얘기고. 적분 상수가 있을 테니까 적분 상수 맞춰. 그 다음에 F3의 값을 구해봐라 이거지. 그런데 이거를 적분하고 이거를 적분해서 빼지 마시고 그냥 적분을 합쳐버리자 이거지. 인테그랄 이 함수, 인테그랄 이 함수 빼준 거는 이거에서 이거를 뺀 다음에 적분해도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fx라는 것은 인테그랄 이거에서 이거 빼볼게요. 너 없어져. 이거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7 해주면 3분의 9가 될 거니까 3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또 x니까 마이너스 2x. 0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너를 적분하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요걸 그냥 떠올리란 얘기지. 그러면 이 fx라는 거는 너만 적분하면 되니까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이게 빨리 나와야 됩니다. n 플러스 1, 3, 3으로 나누면 3분의 3은 1이고 x3제곱 이거는 정말 9구단 3, 7은 21 이렇게 나와야 돼. 3, 7은 3, 2, 9, 3, 3, 2, 6, 3, 3은 9, 3, 4, 12, 3, 5, 15, 3, 6, 18, 3, 7, 21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지.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1 넣어줬을 때1 나온다 그랬으니까 1 넣어주면 0,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C 한개1 나오려면 C가 얼마? 4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 F3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4를 해주면 18을 빼면 9, 9에다 4 더하면 1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적분을 가르쳐 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걸 적분하래, 이 함수를. 여러분들 이런 거 적분하라는 거 해본 적 있어? 없지. 뻔해. 너랑 너를 빼주면 식이 간단해지는 거야. 반드시. 아니 이런 거 가르쳐 준적 없잖아. 네. 나중에 미적분 2에 가면 치환 적분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분수꼴로 되어 있는 형태도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얘가 차수가 더 크니까 이거는 실제 얘를 얘로 나눠가지고 뭔가 계산을 해. 그런 방식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는 그냥 이거에서 이걸 빼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에서 이거에서 이거를 빼주잖아. 분모는 통분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2x, 2x 없어지고 x3제곱 마이너스 8이야.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약분되고 이건 절대 0이 되진 않잖아.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분이 일어나 버리는 거고 결국 fx라는 것은 뭘 적분하는 거야? x-2를 적분한 거랑 같다. 얘를 이렇게 바꿔 쓴 것뿐이야. 그럼 너를 적분할 거니까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그런데 f2가 1이야. 2 넣어줘봐. 2 마이너스 4 플러스 c. 따라서 c가 얼마야? 3이네. c가 3. 이렇게. 그러면 f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하라고 16, 2야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8. 거기에다가 3 더해. 따라서 19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적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플러스나 마이너스? 그럼 합쳐서 부정적분할 수 있다. 요런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뭔가 낯설다? 합쳐봐. 그러면 다항함수 꼴이 나올 거야. 왜? 우리는 다항함수의 적분을 배운 거거든. 그러니까 다항함수처럼 안 보이더라도 그 식을 조작해서 다항함수로 만들어 와야지. 그래야지 적분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

뭔가 어려워? 아니, 이런 거 적분해 본적 있어? 없잖아. 그게 그럼 너를 합쳐봐. X로 통분되어 있는 거니까. 합쳐본다라고 하면 X분의 얘 전개해 버릴까요? 전개해 봐. 6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근데 플러스 X분의 2를 해주면 너하고 너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 요게 없어지네. 그래서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라고 했으니까 X로 나눠버리면 6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네. 아, 이 FX라는 것은 너를 적분하는 거구나. 마이너스 3을 적분해 준 거구나. 이거, 이건데, 합쳐, 인테그랄, dx. 이런 개념이죠. 그죠? 여기도 dx.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만 적분해 주면 되는 거야.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가 될 거야. c 찾아야 돼. 근데 1 넣어주면 2 나온다 이거야. 1 넣어줘봐. 4, 3 빼면 1. 1 플러스 C가 2가 될 거니까 C가 얼마야? 1이면 되지. 그죠? 요렇게 나오네. 그러면 F 마이너스 1의 값 구해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3. 여기는 C. 그래서 넌 없어지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4다라는 함수 값을 구해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정말 뭐 대단한 개념이 없죠? 어떤 함수가? 내가 이걸 어떻게 적분할 거야? 힘들잖아. 그래서 봤더니 합쳐지고 나면 다항함수의 적분으로 바뀐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유형으로 가봅니다. fx의 도함수가 이거야. 근데 fx의 그래프가 0,5를 지날 때 f1의 값을 구해라. 그럼 f'x가 얘면 얘를 적분하면 fx가 된다 이거지. 예.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0 넣어줬을 때 5가 나온다 했으니까 c가 얼마야? 5. f1의 값? 여기다 1 넣어주면 끝나니까 1 마이너스 4 플러스 1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니까 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을까? 아, f'x네. 그럼 너를 적분하고 그럼 너를 적분해 버리면 같은 거구나. 똑같은 식을 적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너를 적분하니까 fx 아, 적분상수 놓치지 말랬지? 또 여기도 적분하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아, 적분자. 이 cc 이렇게 해서 날리면 안 됩니다. 그럼 너가 c1, 너가 c2. 그런데 너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c1, c1. 제가 아까 잘 봐와. 얘를 갖다가 c라고 놓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적분상수는 한 번만 쓰는 거야. 적분상수 한 번만. 그러니까 여기서 적분상수, 여기서 적분상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너 fx 그냥 너 적분한 다음에 적분상수는 한 번만 기재해 주면 되는 거라고. 이거 여러분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아 결국 이게 c가 된 거거든. 굳이 얘를 찾고 얘를 찾지 않아. 그냥 한 번에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여기에 적분상수 묻고 여기 적분상수 붙더라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되니까 한쪽에만 적분상수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라고. 여기에서 조금만 여러분들 주의해서 이런 거 실수 없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편하게 그냥 쫙 가버리거든요. 근데 학생들 처음 들을 때는, 처음 배울 때는, 여기 적분상수 붙고 여기 적분상수.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요런 표현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수 fx에 대해서 예. 그러면 fx라는 것은 적분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인데 0 넣었을 때3 나와야 돼. c가 3. f1의 값은 계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1,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1, 5, 3. 그래서 8. 이렇게 끝나버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예. 이렇게 쉬운 적이 우리 교재에 있었나? 할 정도로. 자, 그 다음 이제 또 16번. f'x가 이거야? 그러면 fx라는 것은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x제곱 플러스 c야. 근데 이런 조건 만족시킨다며. 당황하지 마. 0 넣어. C. 6 넣어줄 거야. 여기다 6 넣어주면 6의 세제곱? 6의 세제곱을 다 계산해서 216. 이러지 마시고요. 6 하나 약분하면 2. 6의 제곱 36. 2 곱하기 36은 72. 6 하나 약분하면 36, 18A.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네. F0과 F6의 값이 같다. 그럼 여기서 CC가 없어지는 거지. 따라서 A는 얼마야? 4가 나오겠네. A값 4. 끝났네.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사실. 뭔가 우리가 했던 틀에서 조금의 어떤 변화만 줄 뿐이지, 문제에서 대단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17번. f'x가 너야. 그때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5야. 극대값 찾아라. 그러면 fx를 구하겠지. 2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c. 그럼 우리는 f'x를 6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 거고, 원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니까 2에서 극소,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5란 얘기는 f2가 마이너스 5다. 요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어주니까 8이 16, 2의 제곱 4, 3,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C를 해준 게 마이너스 5다. 계산해 주시면 4, 그럼 마이너스 20, 넘어가면 플러스 20, 그래서 C가 15. 15. 그럼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15.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15. 10. 10에다 12 더하면 22. 이렇게 끝날 수 있다. 이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게 원칙이죠? 해설지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런데 제가 미분할 때도 이런 설명 드린 적이 있을 거야.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이 넓이와 같다라고 얘기했어. 넓이와 같다. 아니, 극대값이 있고 극소값이 있잖아. 너가 마이너스 5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5. 그럼 극대값이 얼마이면 되냐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이 넓이를 더해주면 이 넓이를 더해버리면 너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 계산법을 여기에다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정적분에 활용해 가서 제가 그 넓이에 대한 공식을 증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a를 양수라고 할게요. 양수. 근데 그게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됐고 알파보다 베타가 더큰 상황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2차 함수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넓이를 구해볼게. 근데 제가 정적분 하면서 얘기했죠. 정적분 하면서. 이렇게 fx가 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잖아. 그럼 정적분 값과 넓이는 부호를 반대로 갖는다고. 그러면 얘 넓이를 구하려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이거죠. 이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해줘야 돼. 얘를 적분해주면 이게 넓이가 되는 거야. 그냥 fx를 적분해버리면 그거는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왜? 음수 쪽에 있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는 앞으로 내보내버릴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a. 얘를 적분할 건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됩니다. 적분해. 3분의 1 x3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베타 넣어준 거에서 알파 넣어준 거 빼겠죠. 정적분 계산하고 있어. 그러면 3분의 1에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여기에다가 베타 넣어준 거에서 알파 넣어준 거 빼.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고 여기도 베타 넣어준 거에서 알파 넣어준 거 빼. 그리고 알파 베타가 있고 베타 넣어준 거에서 알파 넣어준 거 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 베타 다 넣어줘. 마이너스 알파 다 넣어준 거를 빼. 정리하면 이거야. 이게 더 빠를 수 있지. 근데 너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너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을 다 묶어낼 겁니다. 너다 있잖아. 그리고 2분의가 있으니까 6분의로 묶어낼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럼 너는 2 곱해줘야 되고 요거 남지. 그럼 2 베타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요걸로 묶어냈으니까 너하고 너를 곱해.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3배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마이너스 3배에 여기가 알파 제곱 플러스 두 배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여섯 배의 알파 베타 이렇게 돼 버리겠네. 그죠? 또 정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2 알파 2 베타 2 베타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3 베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 네. 되죠?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알파 제곱. 예. 그다음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플러스 6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베타.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마이너스로 묶어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나오잖아. 베타 더큰 거. 거기다가 이거를 곱해줘. 그러니까 6분의 이거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됐고 마이너스 a를 최종적으로 곱해주라 했으니까 플러스 a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넓이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6분의 a 최고차항의 계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A가 만약에 A가 음수면 이게 위로 볼록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양수일 때는 그냥 A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니까 절대값을 붙여주자고. 절대값. 이게 넓이입니다. 넓이.

그래서 이게 증명 과정이야. 그냥 순박하게 시키는 대로 다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문제로 그냥 가볼게. 그러면 이거의 넓이가 얼마냐면 넓이가 6분의 최고창의 계수 얼마였어? 2창. 최고창의 계수 6이잖아. 6. 절대값 씌워봤자 6이지.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 3의 3제곱. 하면 너는 약분이니까 27이야. 이거의 넓이가 27이라고. 그럼 제가 질문할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마이너스 1, 2야. 그리고 이렇게 2차 함수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를 정적분하면 얼마게? 이거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27이라고. 마이너스 27.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27. 근데 넓이는 이거에다가 뭘 곱해서 해야 된다고? 왜? 음수니까. 이 적분 구간에서 너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하면 27이 나온다고. 이걸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이걸 알고 있다면 너한테 27을 더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22가 되잖아. 극대값이 22였던 거야. 너하고 너하고의 차이가 바로 이 넓이에 해당된다. 근데 이 넓이가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나와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 활용까지를 알고 나면 이렇게 문제를 푸는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제가 이 문제 통해서 증명을 보여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스킵한 친구들이라면 지금 설명을 못 들었겠죠? 근데 제가 정적분의 활용 개념 설명하면서 제가 보여드렸었죠? 라고 언급을 할게요. 아니, 그 놓친 애들까지 다 챙겨줄 필요 있으세요? 에이, 챙겨야죠. 그래도 같이 왔는데. 우리 총 강의가 50강이잖아요. 50강 동안 했으면, 아이, 그래도 우리인데, 그래도 다 챙겨서 갑시다. 그래서 요런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간혹 문제가 나오면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였다라고 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잖아.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이 fx dx를 하라고 했어. 했어. 그 이 값이 뭐가 나온다고? 이거 음수 나온다고. 근데 넓이를 구하려면 뭐 하라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하면 된다며. 이게 뭐라고? 넓이라고. fx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무조건 마이너스 붙이는 게 아니야. fx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야지 넓이가 나오는 거라고.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그런데 이게 공식이라고. 6분의 최고창의 계수 1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1. 1의 3제곱 하면 얼마야? 6분의 1이야. 넓이가. 그러니까 정적분은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풀어버린대도요. 이거 정적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넓이 공식으로 가서 바로 마이너스 붙여버려. 그래서 이런 원리까지 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만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풀이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지금 연관 지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18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의 도함수가 이거야. 그럼 너를 적분하면 fx. 그럼 너를 적분하면 되잖아. 너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근데 0 넣어줬을 때 2가 나와야 돼. 0, 0. 그리고 2가 나와야 되니까 c가 얼마야? 2네. f1 1 넣어줘. x에다 1 넣어주면 1에 n 플러스 1제곱도 1이야.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해준 게 9분의 10이야. 얘가 얼만데? 얘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잖아. 그럼 n이 얼마면 되는 거죠? 8이면 되는 거네.

얼마든지 볼수 있죠.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fx가 이렇게 정의된다. 그런데 보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너도 가질까? 봤더니 교대의 합이 같이 인수분해가 돼. 자, 1, 마이너스 1, 2, 4. 그 다음 여기 얼마를 넣어? 마이너스 1로 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4, 마이너스 4, 제로.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너가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돼버린다.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너가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분. 그러면 f 프라임 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란 얘기야. 근데 지금 구하라는 건 이거네? 이거네? 얘는 어떻게 푸는 걸까? 이것도 잘 봐두세요. 그럼 여러분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 프라임 x dx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얘 적분하면 fx. 적분 상수는 의미 없다고 그랬지? 여기다가 3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니까 F3 마이너스 F0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너를 적분한 다음에 3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주면 끝나는 거잖아. 적분해.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될 거고, 여기다가 3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는 건데,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3만 넣어주면 돼. 그럼 9 마이너스 9 플러스 12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12.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을 거야. 너를 적분해서 fx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그래서 f3을 구해. 3을 구하니까 12 플러스 c야. f0은 c야. 그래서 너에서 너를 빼서 12이다. 이렇게 답을 만든 친구도 있을 거야.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이런 개념을 이해하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이거를 f'x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술할 줄 아는 게 이게 개념이야. 이게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아, 너 정적분해 가지고, 너 적분해 가지고 3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라는 말이었구나. 이걸 간파한 친구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너무 순박하게 본 거야. 이 저자들은, 출제자들은 요런 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지. 의도를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 문제 연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0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38번째 시간이죠. 자, 영화 라이온킹에 나오는 유명한 주문 있죠. 혹시 알고 있나요? 자, 하쿠나 마타타.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란 뜻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걱정들이 있으면 잠시 이 시간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수업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들이 사실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걱정한다고 해서 예방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이 수업에 집중해서 나머지는 다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서술형 완성하기 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서술형 완성하기는 이제 단순히 답을 효율적으로 내는 것을 넘

넘어서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어떤 비약 없이 점프하지 말고 촘촘하게 논리적으로 적는 것이 필요한데요.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지금 미정계수가 두 개가 있죠. A와 B.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자, 크기가 2라는 것은, n의 값이 이렇게 2란 얘기잖아요. 자, 이미 추출했을 때 구한 표본 평균을 X바 하자. 자, X바가 0일 때 확률이 8분의 3이면 X바의 분산을 구하시오. 우리가 여태까지 X바, 표본 평균의 평균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지만, 이렇게 표본 평균이 특정한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은 사실 잘 다뤄보지 않았었거든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볼게요. 자, 지금 X바라는 게 뭐예요? X바. X바는 X1 플러스 X2. 그러니까 표본을 두개 뽑았을 때이두 친구들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바가 0이라는 얘기는 바로 요 값이 0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두 데이터의 합이 0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두 데이터를 뽑았을 때 0이 되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바로 마이너스 2와 2를 뽑았을 때 아니면 0을 두번 뽑았을 때 이런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먼저 시작은 모든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0 있는 조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0 있는 조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A와 B에 대한 식을 얻어내면 그다음부터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 확률 분포표가 확정이 되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수 있겠다. 물론 모분산과 표본의 크기를 통해서 구해야 되는 것은 잘 알겠죠? 자, 그래서 시작은 요거예요. 확률의 합. 자, 세 친구를 잘 더했더니 A가 3개나 있고요. B는 하나밖에 없다. 요게 1이죠? 이걸 통해서 B는 1 마이너스 3 A로 나타낼 수 있겠다. 딱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써보면, 자, X바가 0이라는 얘기는, 자, 추출한 두 친구의 평균이 0이잖아요. 평균이 0이라면 합도 0이 돼야 돼요. 요 값이 바로 8분의 3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그럼 합이 0이 되는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1을 뽑은 다음에 2를 뽑아도 괜찮고, 2를 뽑은 다음에 마이너스를 뽑아도 괜찮죠? 그 다음에 0만 두번 뽑아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확률 안에서 또세 가지로 사건이 분할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두 사건도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싸그리 더하면 그 값이 바로 8분의 3이고요. 그걸 통해서 A와 B에 대한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겠다. 자, 마이너스 1을 뽑고 2를 뽑았대요. 두 사건이 어때요? 동시에 발생하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뽑을 확률 A고요. 2를 뽑을 확률은 B니까 결국 A 곱하기 B. 자, 그 다음 2와 마이너스 2. 순서만 바뀐 거죠? B 곱하기 A. 이렇게. 자, 그 다음 0과 0을 뽑는 것은 0에 해당되는 확률인 이 A를 이렇게 두번 곱한 것이다.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AB. 이것도 AB. 이것은 4A 제곱이다. 자, 그래서 이걸 잘 더하면 뭐가 된다? 8분의 3. 8분의 3이 된다. 이걸 정리해 볼게요. 자, 잘 더해보면 AB가 두 개니까 자, 2, A, B 플러스 자, 그리고 4A 제곱은 8분의 3. 양변에 8을 곱했을 때좀 다루기 쉽겠다. 그래서 8을 곱하면 여기는 16AB 플러스 그리고 32 A의 제곱, 자, 우변은 3이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얻었던 소중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 B를 A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자, B 대신에 1 빼기 3A를 잘 대입해 보면 16A, 자, B 대신에 1 마이너스 3A 플러스, 자, 그리고 32 A 제곱은 뭐가 된다? 3이 된다. 그러니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8A 제곱. 여기 있는 친구와 만나서 마이너스 16A 제곱이 2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친구가 만났을 때 1창인 16A를 만든다. 이렇게. 상수는 3밖에 없는데 잘 넘기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렇게. 그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최고창의 개수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자, VX는 조금 전에 구했죠? 2. 그러니까 답은 뭐다? 1. 답은 1이 되겠다. 자, 문제 정리할게요. 이 문제를 잘 뜯어보면 표본 평균에 대한 문제지만 이제 우리가 풀어서 풀 필요가 있어요. 표본 평균의 값이 0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데이터의 합이 0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두 친구를 뽑았을 때 합이 0이냐? 자, 마이너스와 2를 뽑을 수도 있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순서를 바꾼 것은 다른 거 취급하는 거야. 두번 카운팅해야 돼. 이걸 한 번만 카운팅하면 틀린다. 그리고 0 플러스 0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한 것이 바로 8분의 3이다. 사건을 분할한 거죠. 그리고 앞에서 구했었던 모든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었더니 바로 2차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도 중요하죠. A 값이 두개 나왔는데 A 값에 대응되는 B 값을 구해봤더니 한 친구는 음수가 돼서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 자, 그걸 통해서 확률 분포표를 완성했고요. 그리고 X의 평균과 제곱의 평균, 분산을 거쳐서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까지 구했습니다. 자,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채점을 한다면 어디에 좀 주목해서 채점을 할까? 자, 한번 차근차근 봐보면요. 일단 모든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어야겠죠? 자, 첫 번째 채점 요소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표본 평균의 값이 0인 확률을 통해서 이렇게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내야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점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아마 각각을 또 채점할 수가 있어. 이렇게 각각을 채점하지만 큰 흐름상 이걸 하나의 채점 요소로 볼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연립을 통해서 자, 순수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뽑아냈느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채점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A 값두 개를 구했느냐. 한 친구는 되고 안 되고를 명확하게 썼느냐. 자, 그리고 확률 분포표를 완성했냐. 사실 요거는 그리지 않아도 채점 안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편하게 풀기 위해서 쓴 거고요. 요 과정들이 중요하죠. X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답, X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분산을 구하는 과정. 자, 마지막으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과정과 답. 이런 식으로 채점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형 1번 풀어봤는데 어때요? 자,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었었던 모듈의 추정보다는 계산이 깔끔해서 좀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술형 문제 푸는 시간인데 첫 번째 문제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자, 고난도 문제에 가면 이 서술형 1번을 업그레이드 시킨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문제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좀 기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술형 2번으로 갈게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1 바. 여기서 한번 잘라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기가 뭐다? 크기가 n이었다. 자, 두 번째는 크기가 n제곱이죠? 이때 x2 바죠. 자, 이 값과 이 값, 그러니까 평균의 합과 분산의 합을 구하시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기 있는 친구는 모집단의 어떤 분포잖아요. 그래서 다음처럼 쓸수 있겠네.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은 0이고요. 자, 분산은 36이다. 그럼 X1바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을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그대로 M을 써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표본의 크기죠. 자, 표본의 크기가 N이기 때문에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이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 자, 그 다음 X2바의 분포도 보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모 평균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자, 아까와 차이점은 표본의 크기가 n제곱이니까 모 분산인 36을 n제곱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좀 풀었으면 뭐가 되냐면, 여기는 m이라는 친구는 x1바의 평균이니까, 자, 2, 그리고 x1바의 평균은 m이 되고요. 그리고 n분의 36은 x1바의 분산이니까 이렇게 n분의 36을 쓸 수가 있고, 자, 여기는 m은 x2바의 평균이니까 2, x2바는 이것도 m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x2바의 분산은 n제곱분의 36이다. 이렇게. 그럼 뭐 거의 다 끝났죠, 뭐. 자, 이게 1번 조건이라 칠게요. 1번 조건.

조건. 자, 이건 2번 조건이에요. 1번 조건을 통해서 m의 값을 구해볼게요. 1번 조건에서는 평균을 더하래. 평균이 둘다 뭐예요? m, m이잖아요. 그래서 m 플러스 m이 바로 뭐다? 16이 돼서 m의 값은 8. 자, 첫 번째 데이터를 구했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분산끼리 더하래요. 자, 분산은 지금 n분의 36과 n제곱분의 36이 있잖아요. 플러스 그리고 n제곱분의 36. 요것도 똑같이 16이 된대요. 16. 자, 지금 선생님 눈에는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보이는데, 자, 여러분 눈에도 보이죠? 양변의 n제곱을 곱했을 때. 아, 그 전에 양변을 4로 나눠볼까? 자, 4로 나눴을 때 뭐가 될까요? 4. 4로 나누면 9. 여기도 9가 되고요. 양변의 n제곱을 곱하면 이 친구는 9n이 된다. 그래서 9n 플러스 n제곱 곱했을 때 9가 되고요. 자, 우변은 4n제곱. 싹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한쪽 항을 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0은 4n제곱 마이너스 9n 마이너스 9죠? 자, 인수분해 가능하니? 자, 4n 그리고 n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플러스 3. 자, 곱하면 3n 마이너스 12n 이렇게 묶어주면 되잖아요. 자, 묶어줄 때는 옆에 있는 친구가 묶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4n 플러스 3과 n 빼기 3을 인수로 갔네. 자, 해보면 4n 플러스 3이 있고요. n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자, n의 값이 두개 있지만 우리는 3만 인정할 거다. 왜냐면 자연수만 n의 값으로 가능하잖아요. 표본의 크기니까. 그럼 이제 다 구했지 뭐. m의 값도 구했고요. 8. n의 값도 구했으니까, 자, 마지막 잘 정리해보면, n 플러스 n은, 자, m 플러스 n은, m은 8이고요. n은 3이니까 답은 뭐다? 11. 답은 11이죠. 자, 이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좀투 머치하게 설명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표본 평균이 어떤 거든 간에, 바로 표본 평균의 평균은 기존 모평균을 그대로 이어받고, 이제 분산에서 차이가 발생하죠.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분산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잘 반영해서 2번식을 썼더니,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고, n의 값이 두개 있었지만, 어차피 n은 표본의 크기니까 자연수밖에 안 돼서, 우리가 3만 인정했다. 이렇게 해서, 1번에 비해서 좀 간단했던 문제인데요.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봤어요. 자, 이제 벌써 두 문제 풀었고,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장이 좀 길지만, 자세하게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면, 자, 공장에서 생산하는 소시지 한개 포함된 나트륨의 함량. 그러니까 포함된 나트륨의 함량이 바로 뭐가 되겠다? 확률 변수 X가 되죠. 엄밀히 말하면 소시지 한 개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 자, 평균은 50이고요. 표준 편차가 6. 그러니까 50이라는 친구는 바로 모평균. 6은 모표준 편차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써보면 이제 X라는 친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평균은 뭐냐? 50. 표준 편차는 뭐냐? 6. 그러니까 분산은 36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공장에서 생산한 저염 소시지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 아직까지는 X에 대한 얘기예요. X바.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X란 친구가 50보다 크거나 같다.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확률을 알려줬죠.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써보면, 자, X란 친구가 50보다는 크거나 같고, K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확률이 0.34예요. 자, 아직까지는 표준 정규 분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통해서 여기 있는 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바꿔야겠다. 그럼 표준화 해볼게요. 자, 표준화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바로 평균과 표준 편차. 자, 그대로 해보면 사실 뭐 50에서 50을 빼면 바로 0이라는 걸알수 있지만 그냥 한번 자세하게 써보면 50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여기 있는 50과 여기 있는 50은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50은 여기서 온 거고요. 여기 있는 50은 바로 x의 평균에서 온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인 6으로 나눠주자. x는 g가 될 것이고요. 이제 k를 표준화시키면 k에서 빼자. 누구를? x의 평균을.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자. 이게 바로 0.34가 되겠다. 그러면 이 친구는 0이 돼서 깔끔해져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출발이 0이니까 이제 표를 이용하기에 적절한 모양이 됐다. 자, 여기는 그대로 써볼까요? 6분의 자, k-50 이렇게.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0.34이기 때문에

0.34에 해당되는 값이 바로 1이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값이에요. 그래서 고쳐 써보면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가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여기 있는 6분의 K 빼기 50은 1과 일치한다. 자, 그걸 통해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대로 써보면 6분의 자, K-50은 1과 똑같고요. 양변에 6을 곱했을 때 K 빼기 50은 6이니까 K 값은 56임을 찾았다. 이렇게.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절반 푼 거야, 절반 푼 거. 그럼 이제 뭘 물어봤냐? 자, 지금 N개의 저염소시제 포함된 나트륨 함량의 평균이죠. N개에 대한 평균이니까 결국 X바에 대한 조건을 준 거잖아요. K 빼기 4 이상일 확률이 0.01이에요. 그리고 K는 50보다 크대. K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결국 표본 평균도 표준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먼저 정하고 가야지.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기존의 모평균인 50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N개잖아요, 표본의 크기가. 그러니까 n분의 1에다가 곱하면 돼요. 모분산인 36을 이렇게. 그래서 n분의 36이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겠다.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표준화할 수 있고요. 자, 주어진 조건을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문제에서는 자, 표본 평균이 k 빼기 4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확률이 뭐다? 0.02다. 0.02다. 이렇게. 근데 K는 56이기 때문에 고쳤으면 결국 X는 작거나 같다. 자, 정정할게요. X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56을 대입했을 때 52. 52보다. 근데 이걸 이제 표준화할 수 있잖아요. 표준화하면 어떻게 될까? 는, P, X는 G가 되고요. 자, 52에서 이제, 52에서 빼는 거죠. 누구를? X바의 평균. 그리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n분의 36의 양의 제곱근인 루트 n분의 6으로 이렇게 나눠줬을 때, 요 값이 뭐가 된다? 0.02가 된다. 자, 이걸 좀 간단히 해볼게요. 자, 간단히 해보면, g가 크거나 같다. 자, 분자는 2이기 때문에 잘 계산해보면, 이 친구는 3분의 루트 n이 돼요. 자, 그림으로 표현해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와 같은 이제 그래프가 있는 거야. 그래프는 당연히 좌우 대칭인 종모양이고 평균 0이잖아요. 지금 3분의 루트 n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양수인 건 자명하니까 이렇게 써보면 자, 요만큼의 넓이가 뭐라는 거야, 지금. 3분의 루트 n보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넓이자 확률이 뭐냐면 0.02잖아요. 그럼 절반에서 0.02를 뺐을 때 요만큼의 넓이 뭐가 될까요? 바로 0.48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0부터 3분의 루트 n까지의 확률이자 넓이가 0.48이에요. 자, 그걸 고쳐 써보면, 자, p 시작은 0부터고요. 만약에 끝나는 친구가 3분의 루트 n일 때, 자, 확률이자 넓이는 0.48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0.48인 넓이는 0부터 2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야. 뭐랑? 0부터 2까지랑. 따라서 3분의 루트 n과 2가 뭐하다? 같다. 자, 서술형 답지니까 깔끔하게 적어 볼게요. 자, 3분의 루트 n과 같다, 2가. 양변에 3을 곱했을 때 루트 n은 6이 되고요. 양변 제곱했을 때 이렇게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바로 n 값과 k 값 합이죠? n 값은 36이고, 자, k 값은 뭐예요? k 값은 56이었잖아,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n 플러스 k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92. 답은 92가 되겠다. 자, 이 문제는 표준화를 물어봤는데, 그리고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는 걸 물어봤는데, 이두 가지를 물어봤대.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모집단의 표준화. 그러니까 x에 대한 어떤 표준화를 물어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표본 평균의 표준화. 표본 평균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평균은 그대로 모평균을 물려받지만, 분산은 표본의 크기를 통해서

그걸 반영해줘야 되죠. 뭐 그다음에 뭐 절반의 넓이가 0.5인 걸잘 활용하면 0부터 출발할 때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주어진 표를 통해서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서술형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1, 2, 3번. 2번이 좀 수월했고요. 3번은 기본기를 물어본 거야. 우리가 어떤 뭐 현란한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물어봤죠. 차라리 1번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중에서는.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의, 자, 모평균에 대한 추정이죠.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이 바로 다음과 같다.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죠. 그러니까 모평균을 추정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몇개 있죠? 4개였잖아. n, k, 그리고 시그마, 표본 평균 4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n의 값을 알려주지 않았죠? 자, 95%니까 k 대신에 1.96을 쓰면 되겠다. 그리고 시그마도 알려주지 않았고 x바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선생님, 지금 신뢰 구간을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건을 두개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정계수는 3개잖아요. 그럼 세 값을 다못 구하겠네요. 자, 맞는 얘기입니다. 세 값을 직접 못 구하지만 이건 할수 있잖아. n과 시그마의 비는 구할 수 있잖아요. 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한 번에 구할 수는 있잖아. 실제로 두 값을 각각 알아야지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 b만 알면 돼. 그러면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잘랐죠. 그 다음에 99% 신뢰 구간을 a부터 b까지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했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미정계수가 지금 3개인데 조건이 엄밀히 말하면 2개죠. 하나, 둘. 2개이기 때문에 n과 시그마의 각각의 값은 구할 수 없지만 루트 n분의 시그마는 구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99%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시작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x바에서 출발하겠다. 여기 있는 x바를 스몰 x바를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시작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자, 그리고 루트 n분의 이게 시그마가 되겠죠. 크거나 같다. 자, 여기 m이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x바 플러스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70.75에서 출발해서 자, 끝나는 지점은 95.25. 70.75는 뭐냐? 바로 왼쪽에 있는 녀석이죠.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95.25는 얘가 a 마이너스 b 꼴이면 a 플러스 b 꼴 쓰면 되잖아요.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했던 대로 기역식. 그리고 니은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 두식을 잘 더하고 뺐을 때 x바와 n과 시그마 각각은 알수 없지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한 번에 구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자, 지금 미정계수가 어떻게 보면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 동그라미와 네모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처음에는 기역 플러스 니은. 기역과 이렇게 니은을 더해보자. 좌변을 잘 더하면 일단 정수끼리 더했을 때 165고요. 소수끼리 더했을 때 1이니까 좌변의 합은 166이 된다. 우변에는 x바만 두 개가 있네. 그러니까 x바의 정체는 뭐다? 83. 이렇게 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구했고, 자, 그 다음 이제 기역과 니은을 빼는 것보다는 83을 여기에 대입하면 어렵지 않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x바를, 자, 대입하자. 어디에? 니은에. 좌변은 95.25. 자, 우변은 83 플러스. 자, 1.96.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자, 83을 넘겼을 때 뭐가 될까요? 12.25. 우변에는 1.96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자, 그러면 분수꼴로 바꿔보면 얘는 1000분의, 자, 100분의 125, 100분의 1200, 1225죠.
100분의 1225. 아니, 그냥 그대로 해도 될것 같아요. 소수로. 자, 바로 가보면, 여기 있는 녀석을 잘 넘겼을 때, 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자, 12.25를 나눈 거죠. 누구를? 누구로? 1.96을. 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요. 잘 구해보면, 자, 6.25. 자, 기억하기도 편하죠? 자, 625가 생각나네요. 6.25.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킵하면 되겠죠? 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6.25.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시그마 x바도 구했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도 구했기 때문에 이두개 데이터를 통해서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된다. 자, 가볼게요. 자, 99%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일단 표본 평균을 그대로 쓰면 돼요. x바는 뭐다? 83. 그리고 n의 값은, 자, 알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6.25가 되고요. 이번에 99%니까 2.58을 쓰면 되죠. 자, 2.58. 자, 공식에 집어넣으면, 자, a는 뭐냐? a는 x바 마이너스, 그리고 k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6.25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B는 뭐냐? 자, B는 83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6.25가 돼서, 자, A를 잘 계산해 보면, 자, 66.875가 되고요. 자, B를 계산하면 99.125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지금 실내 구간은, 자, 66.875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자, 정수라고 했을 때 99.125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렇다면 조건에 부합하는 m의 값은 뭐가 있을까요? 자, m은 지금 정수니까 출발은 67부터 가고요. 자, 99.125보다 작으니까 99에서 끝나겠죠. 자, 그래서 m의 개수는 정수의 개수 구할 때 처음과 끝을 다 포함하면 뒤에 있는 정수에서 앞에 있는 정수를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총 개수는 몇 개다? 33개. 답은 33개가 되죠. 자, 단순한 계산도 잘 해야 되지만, 특별한 머리를 쓸 필요는 없지만, 이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비록 미정 개수가 3개지만,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n과 시그마의 값을 각각 몰라도 괜찮아요. 요 b만 알면 되죠. 실제로 b를 구했고, 그 다음 실내 구간을 구할 때 이걸 잘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구간을 구했다. 근데 문제가 좀 계산에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서술형 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꼼꼼하게 썼죠? 자, 서술형 5번은 어때요? 자, 마지막 서술형 문제인데 좀 쉬울까 어려울까 한번 볼게요. 자, 고등학교에서 임의로 추출한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 100명이 의미하는 게 뭘까? 표본의 크기죠. 그래서 n의 값은 100이다. 이렇게. 자, 일주일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자, 일주일 동안 읽은 책이 한권 이상 6권 이하. 이게 바로 조건에 부합하는 얘기죠. 한권 이상 6권 이하니까 지금 여기는 67도 대상이고요. 13도 대상이잖아. 사건이 총 80번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100명을 추출한 거죠.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100이고요. 자, 표본 비율을 지금 빙빙 돌려서 간접적으로 준 거예요. 지금 표본의 크기는 100분의.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는 총몇 명이다? 80명이니까 이렇게 표본 비율이 0.8인 것을 간접적으로 준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 보면요. 99%의 실내 구간이니까 K를 어떤 값을 쓰면 되겠다? 1.96을 쓰면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다음부터는 단순한 작업이에요. 이세 개를 통해서 이제 어렵지 않게 모비율의 실내 구간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시작은 0.8이죠. 자, 0.8 마이너스, 그리고 1.96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n이 100이기 때문에 10이 되고요. 여기다가 루트, 자,
지금 P 해설 값이 0.8이니까 1-P에서는 0.2가 돼서 이거 참 모양 깔끔해요. 자, 두 녀석 곱했을 때 0.16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16이어서 루트 씌우면 10분의 4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시작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가 있겠지. 자, 오른쪽에는 이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되죠. 0.8 플러스 1.96 그리고 곱하기 자, 루트 100이니까 10이 되고요. 루트 여기다가 자, 표본비율 곱하기 1-표본비율 0.2. 지금 이게 A잖아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거를 A라고 두자 이렇게. 그리고 여길 B라고 두자. 자, 따로따로 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A와 B는 이제 A 빼기 B꼴 A 플러스 B꼴이니까 A 값만 구하면 사실상 B는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A 가볼게요. 자, A는 0.8에서 시작하고 마이너스. 자, 소수는 분수로 바꿨을 때 소거하기 좋잖아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해선 좋다. 그래서 100분의 196 곱하기 자, 10이니까 10분의 1 곱하기 0.8과 0.1 곱했을 때 0.16이니까 100분의 16. 자, 루트 씌웠을 때 10분의 4니까요. 여기다가 10분의 4를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0.8 빼기. 자, 지금 공이 총 5개가 있으니까 분모는 만이에요. 196과 4를 잘 곱하면 뭐가 될까요? 784가 돼요. 그래서 784. 그러니까 0.0784. 자, 써보면 0.0784. 자, 0.8을 다음처럼 쓸수 있잖아요. 7, 9, 9, 10.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뺐을 때 0.7. 자, 9빼기 7은 2고요. 9빼기 8은 1. 10빼기 4는 6이 돼서 0.716. 이게 바로 A가 되고요. 자, B는 좀 쉽게 갈수 있죠. A가 지금 뭐 A 빼기 B꼴이었으면 B는 A 플러스 B꼴이잖아. 그래서 0.8 플러스 0.0784가 되니까 B는 0.8784. 이게 바로 B가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A 이상 B 이하니까 결과적으로 0.7 216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0.878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서술형 완성하기. 자, 5번을 풀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 뭐 굳이 특징을 잡자면 표본 비율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고서 이렇게 표본의 크기와 그리고 조건에 부합하는 80명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구하는 것이 요구가 됐다. 사실 이런 문제는 전혀 새롭지 않죠. 우리 앞에서 어떤 문제 풀어봤어요? 뭐 표본의 크기가 600명이고 뭐 사건이 N번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본 비율을 간접적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P-hat이 600분의 N이었고 결국 P-hat을 통해서 N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구간을 구할 때는 A를 좀 구하면 B는 쉽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소수에 대한 곱셈들은 이렇게 분수로 바꿔서 생각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완성이 다 끝났고요. 자, 남은 시간에는 드디어 다음 시간에 풀 고난도 문제에 대한 프리뷰를 하고서 우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들이 좀 많이 어렵고 시작하기도 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프리뷰를 통해서 자, 문제 풀수 있는 좀 용기와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우리가 서술형 1번에서 풀었던 문제와 약간은 좀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묻는 것이 아니라 표본 평균 X바가 특정한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을 알려줬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일단 처음에는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X바라는 것은 결국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한 뭐예요?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X바가 오라는 것은 X바가 오라는 건 뭐예요? 바로 X1 플러스 X2. 그러니까 두 데이터의 합이 10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두 데이터를 뽑았을 때 합이 10이 될수 있을까? 일단 1과 3만으로는 절대 10을 만들 수 없겠죠. 그러니까 n은 어떤 값을 가져야 돼? 1과 어떤 친구를 더했을 때 10이 될 거야? 9를 더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3과 누굴 더했을 때 10이 될까요? 7이 있어도 되고요. n을 두번 더했을 때 10이 될
N의 후보는 3명.

이다. 첫 번째는 굴 때, 두 번째는 칠 때, 세 번째는 올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풀었던 문제보단 좀 어렵죠. 당연히 세 친구 중에서는 두 녀석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지금 요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n의 값이 2개 이상이면 답이 2개 이상이니까 일반적으로 n의 값이 하나만 성립하도록 낼거 아니야. 그래서 각각의 경우들이 이제 여기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x바의 확률이 x바가 5를 가질 때 확률에 부합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x바가 1을 가질 때의 확률이 4분의 1보다 작은 것에 부합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주자면 지금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들도 우리가 다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n의 값이 결국 9인 걸로 판명됐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나머지가 이제 조건에 위배돼서 안 됐다고 치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분포표는 1과 3과 9에 대한 표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x바를 추론할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은 요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행에는 x1이 오고요. 여기 있는 열에는 x2가 온다고 해보자. x1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을까? 139. x2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을까? 역시 139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두 녀석이 만났을 때 평균이 뭐예요? 1. 자, 두 녀석이 만났을 때 평균은 2. 이런 식으로 평균을 다 채울 수 있거든. 2, 3. 그리고 여기는 3과 9니까 여기는 6이 돼요. 자, 2, 2, 10이니까 5가 되죠. 자, 순차적으로 X바가 올라가진 않네. 왜냐면 두 친구의 차이가 2고 여기는 6이니까. 그래서 1, 2, 여기는 5고요. 여기는 2, 3, 10이니까 6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평균이 5고 만나면 평균이 6이고 만났을 때 평균은 9가 되니까 이 친구들이 바로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야. 1이거나 그리고 2거나 아니면 3이거나 이런 식으로 5거나 6이거나 9거나. 우리가 구한 n 값을 여기 잘 대입해서 여기 대입해서 자, 어디 있어요? 여기 대입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x바를 찾는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너무나 좋다. 그래서 1번을 좀잘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게 다 풀어주면 안 되잖아. 이게 풀 의욕이 없어지니까 자, 이 정도 예고만 해도 아마 푸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또못 풀면 어때? 어차피 그 문제를 통해서 강해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못 푸는 자신에 실망하지 마세요. 자, 2번은 어떤 문제냐면 2번도 좀 문제가 굉장히 좀 좋은 게 초반엔 비슷해요. 자, 단백질 한 개의 무게. 이게 바로 뭐예요? X를 얘기하는 거죠. 뭐 평균이 80, 표준 편차가 0.3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까지는 무난하다. 뭐 굳이 써보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80이 되고요. 자, 표준 편차가 0.3이니까 제곱한 0.09가 분산이 되겠죠. 9개를 추출했대요. 이걸 통해서 n의 값이 9인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주목. 자, 지금 9개 무게 합에 대한 얘기죠. 자,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9개 무게에 대한 합이에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표본 평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써보면 데이터가 9개가 있고요. 그것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하나의 다른 확률 변수로 가정했을 때 문제를 좀더 쉽게 풀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x가 있기 때문에 x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문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좋냐면 이걸 한번 9로 나눠볼게. 9, 이렇게. 그럼 좌변이 뭐예요? 9개의 무게에 대한 평균이잖아. 표본의 크기가 9인 친구의 표본 평균이에요. x에 대한 표본 평균을 바뀐다고. 이게 바로 뭐랑 똑같다? 9분의 1y와 똑같다는 거죠. 여기가 시그니처입니다.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y를 가정한 다음에 x바와 y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내서 이제 y에 관한 문제를 x바에 대한 문제로 바꾸는 것이 시그니처입니다. 사실 이것도 새로운 문제는 아니죠. 예전에 우리가 문제 풀었을 때 기존의 확률 변수와 겹치지 않게끔 새로운 확률 변수를 도입해서 문제를 좀더 매끄럽게 풀기 위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자, 기억이 안 나면 지금부터 알면 돼. 이렇게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장을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9개 무게합,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한 y죠. 720보다 k만큼 작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y가 720보다 k를 뺀 것보다 작다는 거죠. 이렇게.
또는

0: y가 720보다 k만큼 크다. 그러니까 720에다가 k를 더한 것보다 큰 것에 대한 확률을 물어본 거죠. 만약에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저기 있는 문장을 얼마나 복잡하게 쓰겠어요. y 대신에 뭐 x1부터 x9까지 합으로 써야 되잖아. 근데 y를 도입함으로써 깔끔하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한 확률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1% 이하가 된대. 1%의 확률은 뭐예요? 0.01이죠?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는 바깥쪽에 대한 그런 넓이나 확률이 아니라 안쪽에 대한 넓이나 확률이었잖아요. 여기 있는 사건에 뭘볼수 있다? 여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바깥쪽이야. 그럼 안쪽은 뭐예요? 안쪽은 작은 것보다 여기는 작다니까 여사건은 등호까지 붙여줘야 돼. 여기 바로 y가 되고요. 여기는 크다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죠? 720 플러스 k. 그러니까 두 친구는 지금 어떤 관계다? 여사건 관계예요. 이렇게. 근데 사건과 여사건의 확률을 더했을 때 어떤 값이 될까요? 1이 되잖아요. 얘가 지금 0.01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0.099가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0.01보다 작다면 얘는 그만큼 0.99보단 커야지 더했을 때 1이 되니까 부동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Y를 표준화해서 여기 G에 대한 조건을 활용할 수 있게끔 바꿔야겠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스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자체가 너무 좋아요. 새로운 확률 변수를 도입해야 된다는 점에서 베스트고, 두 번째는 확률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확률의 범위를 알려줬고요. 이제 여사건을 통해서 요 닫힌 구간에서의 확률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번 문제가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3번 문제까지 좀 설명하고 이제 오늘 수업 마칠 건데요. 자, 끝까지 집중해야 돼. 3번은 어떤 문제냐? 자, 우리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추정 문제죠.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모평균의 추정이잖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바로 모 비율의 추정인데 그나마 좀 괜찮다. 자, 집중해 보면 지금 모 표준 편차는 공통이에요.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어떤 표본을 뽑냐에 관계없이 모 표준 편차는 이미 고정된 거니까 두번쓸 거고요. 자, 크기가 n1이래. 자, 그리고 표본 평균이 x1 바, 스몰 x1 바. 그리고 95%. 자, 이걸로 이제 구한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다. 그럼 지금 데이터가 몇 개야? n1 몰라. x1 바 몰라. 시그마 몰라. 미정 계수가 3개인데 어떻게 보면 조건이 2개인 거잖아요. 자, 이것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얘기했었죠. 굳이 뭐 시그마와 n의 값은 각각 알 필요는 없다. 물론 각각 알아도 괜찮지만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b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알아도 충분히 신뢰의 구간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괜찮고요. 더 나아가서 그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잘 이용해서 자, 99%에 대한 새로운 신뢰의 구간을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 n1 값을 물어봤잖아요. n2 값을 각각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루트 n1분의 시그마가 있고요. 또 다른 표본의 크기인 루트 n2분의 시그마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요게 뭐 4라고 하자. 요게 3이라고 하자. 그러면 n1과 n2를 시그마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시그마는 공통이야. 여기서 시그마 공통이야. 그러니까 대입하면 시그마가 사라지고 지워져서 요담 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서 요 문제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문제를 복습하는데 최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모평균의 추정을 할 때는 네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죠. n, 시그마, x바 k. 그런데 시그마 n 같은 경우는 굳이 각각 몰라도 괜찮다. 신뢰 구간을 추정할 때그 b만 알면 충분하고요. 요 문제도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n1을 이제 각각 n1, n2를 시그마로 표현해서 시그마가 소거되니까 실제적으로 답을 구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세 문제 프리뷰만 했는데 조금 어렵죠? 걱정되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한다는 믿음을 갖고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조했었죠? 과연 풀수 있을까? 도움이 될까? 그런 잡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마음. 그냥 하는 마음들이 나를 목표까지 데려다 준다는 그 단순한 생각으로 황소처럼 꾸준히 앉아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했죠. 네, 그 차이가 일정한 수열의 합을 구하는 내용을 학습을 해볼 예정인데요. 요 파트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막 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 아니면 뭐 일반적인 뭐 인터넷 영상들을 찾아보면은 늘 나오는 게 있어요. 가우스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1부터 100까지 자연수를 더하는 문제를 주고 이렇게 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덧셈을 배우게 되면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라고 하면 1 더하고 2, 거기다 다시 3을 더하고 거기다 다시 4를 더해서 이제 시간을 쭉 들여서 하나하나씩 더하는 걸 했겠죠? 근데 이 천재소년 가우스는요, 다 했다고 하고서는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진짜 너 제대로 했냐 해서 이제 그 풀이 과정을 본 거죠.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해서 하나하나씩 다 더해가지고 100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수학자 가우스는 얘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 1부터 100까지의 합이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어차피 더할 때 순서를 바꿔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뒤집어서 더해도 똑같은 값으로 나올 거다 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한 거예요. 네, 뒤집어서 더한 것도, 네, 덧셈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해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잖아요.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뒤집었더니 되게 놀랍게도 요거 두 개 더한 게 101, 이거 두 개 더한 게 101, 이거 두 개 더한 게 101, 다 101이 나오더라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101이 몇 개 나오겠어요? 우리 이제 두 개씩 쌍을 맺었잖아요, 그죠? 아, 101이 총 몇 개의 덩어리, 여기에서는 100덩이가 있겠구나. 그래서 위아래로 더했을 때 두 개의 항의 합은 101 곱하기 얼마? 100이 되더라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요 S 한 덩어리는 2분의 100 곱하기 10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죠. 50 곱하기 101이니까 얼마예요? 네. 5050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풀이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나온 게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왜냐면 이게 차이가 1로 일정한 등차수열이잖아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등차수열의 합 SN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등차수열의 경우는요, 양 끝에 있는 항의 합이 항상 일정이에요. 왜냐? 얘가 A1이죠. AN은 A1 더하기 N-1의 D고, AN-1은 A1 더하기 N-2의 D잖아요. A2는요, A1 더하기 D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해보세요.

보세요. EA1, M-1의 D. 이거 두개 더해 보세요. EA1 플러스 M-1의 D. 두개다양 끝에 있는 걸 더했더니 A1 더하기 M-1의 D로 동일하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착안해서 그래? 그럼 이거 뒤집어서 더해도 되지? 근데 어떻다고요? 이렇게 양 끝에 더한 요두 개의 항의 합이 다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두 배를 한 것의 SN은 A1 더하기 AN. 얘가 몇 덩어리가 있었고요? N 덩어리가 있었으니까 곱하기 N. 그래서 내가 원하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2분의 항의 개수 N, 처음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라는 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이 식도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에서 안내했던 것처럼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요 an이 a1 더하기 n-1의 d잖아요. 그래서 2분의 n에 2a1의 n-1의 d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 될까요? 네, 얘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옵니다. 얘도 n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얘가 dn 이렇게 돼 있고 여기 2분의 n을 곱할 거기 때문에 2분의 d의 n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요거를 따로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nd-d잖아요. 그래서 요거 분배한 거예요. 2분의 d의 n 제곱. 그리고 남는 거 요거 두개 곱하면은 a1 n. 그리고 요거 두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dn. 그래서 이것도 n으로 묶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a1 빼기 2분의 d의 n. 네, n에 대한 2차식. 근데 n제곱에 대해서 2차항의 개수가 반드시 뭐로 나온다? 공차를 절반으로 나온 값으로 나온다라는 거. 이런 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때또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꼭 굳이 이 참고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등차수열의 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 처음 항, 마지막 항 더한 것. 네,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여기 있는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럼 관련된 문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4, K번째 항이 38인 등차수열의 첫 항부터 K항까지의 합. 바로 적용할 수 있겠죠? 등차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는 항의 개수는 K개죠?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마지막 K번째 항, 합친 게 얼마? 136이다. 근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고요. K번째 항이 3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 K번째 항 38을 집어넣어 주시면 34를 2로 나눈 17. 그래서 17K가 136입니다. 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K의 값을 구할 수 있죠. K의 값은 얼마다? 8이 되겠네요.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다? A, 16의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A, 16을 구하기 위해서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식도 알아야 되는데, 제시되어 있는 정보에서 A1은 마이너스 4고요. K를 알았기 때문에 A8은 38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공차를 추론할 수 있죠. 7계단 뛰었다. 7D가 얼마가 돼야 돼요? 네. 마이너스 4에다 얼마 더해야지 38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다? 42다. 그럼 공차 바로 나오죠. 공차 D는 6이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듯이 첫째 항 따로 구하고 공차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A8이 지금 현재 38이니까 A8 값에다가 공차를 첨자 차이만큼 추가적으로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즉, 38 더하기 8D, 즉8 곱하기 6을 더해 주시면 되고요. 86에 48. 그래서 38하고 48을 더한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86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점자 차이만큼 공차가 더해진다라는 거, 그거를 잘 알고 있으면

계산량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 항식을 세우기가 굉장히 편해지죠? A1이 D잖아요. 그럼 A2는 거기다 D 더할 거니까 ED. A3은 3D. 결과적으로 AN은 ND가 됩니다. 네, AN은 ND.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식에다가 바로 곧장 대입을 하면 A4는 4D가 되고 A8은 8D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12D가 8D 더하기 6이니까 4D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D는 8D 더하기 6인데 그럼 4D가 6이 되는구나. 아, 공차는 2분의 3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첫째 항부터 15번째까지 항의 합이기 때문에 얘를 제가 그냥 S15라고 쓸게요. 보통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기호거든요. 그래서 S15는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15번째 항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얘처럼 A1은 D고 A15는 15D잖아요. 그러면 두개 더하면 16D니까 15 곱하기 8D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 그럼 공차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었네요. 그냥 사실 4D가 6이니까 8D는 얼마? 12거니라고 계산해주는 게더 빨랐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은 180이 정답이 되겠네요. 180. 그래서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는 정답 180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등차 수열 합공식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개념이었고요. 21번을 이제 한번 봅시다. 21번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일 때 수열 6번째부터 20번까지의 항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선생님 저첫 번째 것부터 20번째까지 구한 다음에 첫 번째 것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항을 찾아서 합친 거를 뺄래요 하는데 사실은 여섯 번째 항 자체를 첫 번째 항으로 보고 20번째 항을 몇 번째 항으로 보면 돼요? 네, 15번째 항으로 보면 돼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등차 수열이니까. 그래서 이것의 합은 하고 했을 때 굳이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얘는 바로 풀수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된다? 2분의 항의 개수는 총 토탈 몇 개? 15개죠. 그렇잖아요. 6부터 20까지니까 15개. 첫 번째는 A6, 마지막 번째는 A20. 이렇게 풀어주시면 계산을 훨씬 더 한결 더 빠르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5, 7 나와 있죠. 가운데 거 비었죠. 뭘 쓰고 싶어요? 등차 중앙. 그래서 등차 중앙의 개념을 쓰면 얘는 계산을 좀더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차 중앙의 개념도 간단하게 써볼게요. 개념. A, B, C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EB는 A 플러스 C. 얘를 활용하면 얘의 등차 중앙은 A6이죠. 즉, EA6이 34, A6은 17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여기서도 EA22, 6이다. 그럼 A20이 나오죠? A20은 3이다.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내가 A6도 알고 A20도 아니까 여기다 대입만 하면 바로 답이잖아요. 엄청 빨리 풀리죠. 등차 중앙 이용해서 풀게 되면 A6 더하기 A22, 17 더하기 3이니까 20. 그래서 이 자리가 20이 됩니다. 그럼 끝났네요. 20을 2로 나누면 10, 거기다 15 곱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150이 되겠네요. 그래서 풀이를 엄청 간단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다 합치고, 거기다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구해서 빼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 자체로도 뭐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푸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등차 수열의 첫 장의 합이 각각 뭔지 안 알려주고요. 그것의 합을 알려줬고 공차의 합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의 합이 마이너스 7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체적인 식으로 만들면 얘는 A1 더하기 B1이 마이너스 7이구나라고 쓰면 되고요. 각각의 공차를 저는 D랑 D다시로 둘 거예요. 얘의 공차를 D로 둘 거고요. 얘를 공차를 D다시로 두겠습니다.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잡았냐? 공차의 합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차의 합 5를 D 다시 더하기 D. 네. D 더하기 D 다시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얘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굳이 일부러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셨잖아요. 고맙게도.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두번 써서 합친 것의 값을 구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덩어리.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쓰면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20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2분의 항의 개수는 20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더하면 10이고 10이니까 10으로 묶어내면 계산이 좀더 깔끔해지겠죠? 10에 A1 더하기 B1. A20 더하기 B20. 요걸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근데 A20, B20은 각각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 항식에 의해서 얘는 A1 더하기 19D로 쓸고 있고, 얘는 B1 더하기 19. 우리는 얘의 공차를 D-로 두기로 했죠? D-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왜?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7. 얘가 마이너스 7이에요. 요 부분이 마이너스 7. 그럼 얘네 두개 더한 것도 마이너스 7.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14 살아남고요. 19로 묶어내면, 얘는 19에 d 더하기 d-인데, d 더하기 d-도 우리가 식을 구체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얼마? 5. 그래서, 이거 대신에 5로 바꿔치기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19 곱하기 5는 얼마 나와요? 이 부분이 95가 나오네요. 네. 95에다가 14를 빼주면 80. 1이 나오네요. 그래서 10 곱하기 81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얼마겠습니까? 네, 계산 쉽죠? 이 부분은 8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의 핵심은 이 보라색으로 쓴 등차수열의 합공식 그리고 초록색으로 쓴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써서 적용한 이 부분 요거 두 개만 풀수 있으면 그냥 나머지는 대입해서 단순 계산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수가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수, 로그,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 수열 중에서 학생들이 그래도 이 수열 파트는 좀 버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가장 힘들어하는 건 삼각함수고, 그 다음에는 지수, 로그, 마지막으로는 수열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3번. 43, 네, 43과 8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이 표현 우리 등차수열의 일반항에서도 많이 했죠? 일반항 공식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얘가 첫째 항이고요. 두 번째 항이 A1, 세 번째 항이 A2다라는 거,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럴 때 A1부터 A10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A1은 공차가 뭔지 모르지만 얘는 43 더하기 공차 D일 거예요. A10은 뭔지 모르지만 8보다는 공차가 덜 더해져 있을 거니까 8-D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가우스가 그 1부터 100까지를 더했던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양 끝에 있는 것의 합이 항상 일정했어요. 얼마로? 51로. 요거 두개 더한 것도 얼마예요? 51이잖아요. 플러스 D 마이너스 D가 서로 소거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얘를 이렇게 생각해보자. 양 끝에 있는 것의 합이
43 더하기 8인 51로 일정하니까 얘를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풀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니면 또 일부인 친구들은 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원리만 알면 간단하게 풀수 있는 풀이 과정. 그래? 첫 번째 항이 43이고 공차 하나 더하면 A1, 두개 더하면 A2, 아, 10개 더하면 A10, 11개 더하면 8이니까 43 더하기 11D가 8이구나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11D는 8-43이 되는 거죠. 그러면 43, 8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36 나오죠? 얘 마이너스 36이다. 11D는 마이너스 36. 네. 아, 36이 아니고 35인가요? 네, 35. 그래서 이렇게 35로 정리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뭘까 하고서 봤더니 D가 예쁜 숫자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A1부터 A10까지니까 S10이라고 쓰는 거죠. S10은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네. 여기서는 일반 첫째 항이 아니고 두 번째 항이죠. 그리고 여기 A10 그래 놓고, 그래 5 곱하기,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A1은 얘한테 뭔지 모르겠지만 43 더하기 D고, 네, A10은 뭔지 모르겠지만 43 더하기 얼마예요? 네, 10D가 되죠. 그러면 이 끝에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은 86 더하기 얼마? 네, 11D가 돼요. 근데 11D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얼마? 네, 마이너스 35. 그러면 86 더하기 마이너스 35를 해주면 얘네를 빼주는 결과값이 얼마 나옵니까? 네, 51이 나오죠? 그래서 똑같이 51 곱하기 5 해서 정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25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에서 사이에 껴있는 수열을 좀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일반항으로 풀었던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 패턴 그대로 풀어준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앞에 있는 풀이와 뒤에 있는 풀이를 비교해봤을 때 풀이의 길이나 계산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간단한 것은 앞에 풀이에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 우리가 합공식을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양 끝에 있는 합이 늘 일정해. 요거를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 더 단순한 풀이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만 주목해서 풀게 되면은 예, 계산량이 조금 더긴 풀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증명을 좀한 번씩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증명의 아이디어나 그 증명의 과정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때 풀이가 더 짧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한번 써보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4번 보도록 할게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루도록 하였다. 네, 비슷한 패턴이죠. 그래 놓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여기 b의 관점에서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에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한 번에 때리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중간에 항이 있죠? 누구? 지금 3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거가 150보다 크게 만족하게 하는 자연수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끊어가려고요. 얘의 합식 따로 구하고 얘의 합 식을 따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식의 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 더한 거로 쓸수 있죠. 그래서 얘는 2분의 n에 a1 더하기 an인데 a1 더하기 an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를 합친 거랑 똑같아요? 예. 16이랑 3을 더한 것과 똑같아요. 왜냐? A1은 16 더하기 공차하고 AN은 3에다가 공차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9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식을 따로 정리하면은 2분의 19N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예요. B1부터 BN까지 더한 것을 식을 정리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1은 3 더하기 D가 되는 거고, BN은 3 더하기 ND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n에다가 첫 번째 항하고 n번째, 마지막 번째 항을 합친 거, 요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b1 더하기 bn은 6 더하기 n 플러스 1의 d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2분의 n에, 보라색으로 쓰겠습니다. 2분의 n에 6 더하기 n 플러스 1의 d다. n 플러스 1의 d. 이렇게 작성을 할수 있겠네요. 네. 그게 150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n이 남아있어야지 d는 최대한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찾아줘야 된다? 공차 d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공차 d를 찾을 수 있는 힌트는요, 당연히 구체적인 값에서만 추론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16을 기준으로 해서 3까지 갔을 때 공차가 몇개 더해지는지만 파악하면 되죠. 자, 여기 공차 하나 더 했고, 여기 공차 2개 더 했고, 3개 더 했고, 4개 더 했고, 그럼 여기 n번째, 여기는 n 플러스 1번째 더한 거죠. 즉, 16 더하기 n 플러스 1의 d가 3이 나와야 하니까 n 플러스 1의 d는 반드시 얼마? 네, 마이너스 13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 마이너스 13이 되어야 될 거고요. 아,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7n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7n.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12n이 되는 거죠. 2분의 12n은 6n이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최종 6n이 150보다는 크다. 그러면 3으로 한번 나눌게요. 2n이 50보다는 크다. 결과적으로 n은 25보다는 크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25 바로 위에 있는 거겠죠? 26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식 계산만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은 그냥 차근차근 풀었을 때 답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자, 그 다음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 sn, 그 다음에 10번째까지 합은 마이너스 65, 20번째까지 합은 171일 때 s3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등차수열의 합공식만 알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개념 sn은 등차수열에서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그리고 마지막 n번째 항,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S10을 구하면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그리고 10번째 항, 한 개, 마이너스 65가 돼요. 근데 2분의 10이 어차피 5니까 얘가 마이너스 65가 되려면 첫째 항이랑 열 번째 항을 더한 것은 반드시 마이너스 13이 되어야 되겠구나. 요것만 알고 가면 되고요. 그 다음 S20을 계산해야 되니까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20번째가 마지막이죠. 그게 얼마다? 170이다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에 거 어차피 나누면 10이고요. 그러면 A1부터 A20까지는 얼마? 플러스 17이 되겠구나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다 A1D, A1D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이잖아. 그럼 첫째 항, 그리고 공차 찾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일반 항식도 구할 수 있고, 일반 항식 구할 수 있으면 S30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두 식을 그냥 뺄게요. 얘를 1번식. A1 더하기 A12 마이너스 13인 것과, 그 다음에 A1 더하기 A22 플러스 17인 거. 저는 요두 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1 사라지고 20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는 공차가 10개만큼 차이 나죠? 즉, 식 D가 17에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되니까 30. 따라서 공차 D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차 D가 3인 거 이제 알았으니까 아, 여기다가 숫자 대입하면은 A1 값이 얼만지도 나오겠구나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1에 2A1 플러스 19D
한개17나와야되고19곱하기3에해당하는것이57그럼얘가17나오려면여기가마이너스40이되어야돼서 A1 에해당하는값은마이너스20이되겠습니다네그럼다구했어요이제 S30 구할수있겠네요 S30 은2분의항의개수첫번째항은우리구했어요마이너스2030번째항은마이너스20에다가30번째항이니까 29 곱하기3한걸계산을해주면되겠죠그러면은29곱하기3에다가20을빼면얼마가나올까예얘부분계산해주면은87에다가20을빼주면은67이되겠죠거기다가다시20을빼주면47이될거예요결과적으로2분의30곱하기47요걸계산을해줘야되고20 30나누면15곱하기47얘를계산을해줘야겠네요네제가요두자리수곱하기두자리수할때항상계산을조금실수를자주하는편이어서얘를이렇게하려고합니다47을요40더하기7로이렇게뜯어냈어요그래도되잖아요분배를하면네얘는600그죠분배를하면얘는105가될거니까두개합치면이값을계산을할수있겠네요그래서정답은얼마다705가되겠습니다이렇게계산하는방식을뭐이렇게우리가세로로해가지고하나씩하나씩올려서하잖아요예얘를뜯어내가지고이렇게가로로정리해서하는방식을가로셈이라고한다고하더라고요예이렇게계산하면조금더계산이좀숫자가작아지니까편해지는게좀있어요그래서가끔씩여러분들도이렇게뜯어서한번계산을해보세요네자25번은이렇게해결을해봤습니다이제26번을한번볼게요26번은등차수열의첫번째항부터 n 번째항까지 SN 이라하자예보통 SN 을그렇게받아들이긴하는데보통문제에서이렇게딱구체적으로정의를해줘요이게뭔지는알아야되니까그리고 S5 면은첫째항부터다섯번째까지항의합이 10그러면 S10 이면첫째항부터12번째항까지의합이276일때 A13 부터20번째까지의항의합을구하라고합니다그럼풀수있는방법이여러가지가있을텐데어쨌든얘네들도다뭐예요중간에빠뜨린거하나도없이차이가일정한수열의합이기때문에등차수열의합공식을바로적용할수있겠죠이식에서도요그럼내가답만따로정리한다면등차수열의합공식을적용하면얘는항의개수가총몇개예요네이것도빨리따질수있죠사실20개까지있었는데12개를걷어냈으니까총몇개네8개가될거고요그래서요곳은2분의항의개수8그다음첫번째는13번째항마지막번째는20번째항해서내가구해야되는거는4곱하기 A13 플러스 A20 입니다이렇게정리해줄수있는겁니다됐죠자이제 S5 에대한식의정보들을좀정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쟤는어떻게정리할거냐 S5 는2분의항의개수첫번째항그다음에마지막번째항이여기5죠그게10이다여기서얻을수있는정보 A1 더하기 A5 가4구나라는걸얻을수있습니다됐죠자이번에는 S12 에서한번뭔가또정보를얻어내보도록할게요2분의항의개수12개첫번째항더하기12번째항그게276이다네12를2로나누면은6이죠그래서여기다가6쓰고그러면 A1 더하기 A12 에해당하는값을구할수있습니다얼마죠네6으로나누게되면은64에1466에36에서46이나오겠네요그죠자그러면요거두식을연립해가지고첫째항이랑공차찾아낼수있을거고첫째항공차찾아내면일반항식구할수있을거고일반항식구할수있으면 A13 도 A20 도바로바로계산할수있겠네요그쵸자그럼이제여기에서한번또정리를해봅시다저는그냥앞에있는식을요첫번째식이라고하고요뒤에있는식을두번째식이라고할게요네그래서어떻게할거냐면요식을가지고두번째식에서첫번째식을빼볼게요네즉연립을한다는거죠빼면 A1 사라질거고요 A12 에서 A5를뺄건데그럼첨자가7개만큼차이가나요즉

A12 마이너스 A55는 공차 7D만큼 있을 텐데 그 7D가 46에서 4를 뺀 얼마? 42가 될 거니까 공차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공차 얼마? 공차는 6이다. 공차가 뭔지 알았으면은 그 다음 거는 다 자동일 거예요. 공차가 6이야? 그러면 첫째 항이 뭔지 찾아낼 수가 있겠다. 왜? 이 식은 다시 쓰면 2A1 플러스 4D가 4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D에다가 6을 대시 대입해주면은 여기가 24. 그러면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니까 A1 값은 네,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A1 값도 나온다.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우리는 일반 항식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A에는 네. 6n 하고 어차피 출발할 거니까 바로 쓸게요. 6n. 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6. 네. 해서 일반항 찾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A13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A13은 6 곱하면은 78. 거기다가 16 빼면은 62가 될 거고. A20은 요 자리에 20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20에 또 16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104가 되겠네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두개더한 다음에 곱하기 4까지 해줘야 되니까 두개더 할게요. 그러면 166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4 곱하기 166인데 저는 166 계산할 때 너무 네, 무서워요. 그래서 160 더하기 6으로 나눠서 풀려고요. 그러면 4 곱하기 160까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계산 바로 되지 않아요? 16 곱하기 4. 그러면 64니까 0 하나 붙이면 돼서 640. 64, 24. 두개 더하면 얼마? 네, 684. 그래서 26번에 대한 정답은요, 684가 됩니다. 그래서 뜯어가지고 예, 나눠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684 맞나요? 죄송합니다. 덧셈을 못하고 있네요. 664예요. 664.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또 문제를 풀어봤고요. 물론 이제, 아니, 쌤, 어차피 이걸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셨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풀이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거 자체를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고요. 다르게도 풀수 있어요. 어떻게도 풀수 있냐면, 얘는 실은 어떻게도 볼수 있냐? S20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쭉다 나열해서 더한 거에다가, 지금 보면은 12번째 항에서 싹다 끊겨 있잖아요. 근데 난 누굴 가지고 있죠? 네. S1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까지 합한 거를 빼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누구만 찾으면 돼요? S20만 찾으면 돼요. 왜? S12가 276으로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 나온 숫자를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S20에다가 276을 빼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S20은 어떻게 구할까요? 네. S20은 그냥 원래 구하던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등차수열 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20번째 항. 그러면 얘는 더 계산이 간단하죠. 10 곱하기 A1 더하기 A20. 그럼 여기에서 우리 A1도 알고, 그죠? A20도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A1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0이고. A20은 첫 번째 항인 마이너스 10에다가 19D만큼 계산해 줘야 되겠죠. 19 곱하기 6. 그럼 이걸 계산을 하면 여기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20에다가 19 곱하기 6이면은 114죠. 그러면 20을 빼주게 되면 이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94예요. 네. 그러면 94에다가 10을 곱했으니까 얼마? 940입니다. 그럼 S20을 구했으니까 아, 940에다가 276을 빼주면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얘도 똑같이 얼마 나올까요? 네. 664가 정답으로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굳이 다 따로따로 그렇게